평소를 연습하죠. 그 소리를 내 듣고 아침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 어린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학교 교정까지 들려요. 그 소리가 공부할 때도 들렸다니까. 그 소리가 창문 열어놓고는 그래 얼마나 정말 그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갖고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게 예술학교예요. 그래서 박헌봉 선생님, 저 지영희 선생님 그 앞에서 여놈이 우리 아들이요. 그럼 한 가락 물어보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어린애가 그때 중1 때잖아요. 14살 때 창부타령을 바로 부르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물어버리니까 이 선생님들이 좀 뭐라 그럴까 그 기특하기도 하고 좀 그 너 많이 네가 다녔구나 그 판을 그렇게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경기도 이 무속음악을 중심으로 했고, 고대면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때는 이제는 그 예술음악 했죠. 그리고 뒤에는 제가 무속음악에 대해 제 가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 대학 때 국립극장에 진도시키고 때 강한수 씨라고 70년대 한 중반 됐죠.

0: 86년도에 도립과학단을 먼저 창단하는 데 도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있다가 광주시립과학관학단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버리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이도 먹고 그렇게 됐네요. 네.
1: 지휘는 그럼 언제?
0: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지금 오늘날은 뭐 창작음악도 많이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아마 서양음악 지휘자와 같을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또 개인의 또 창작이라든지 작곡을 통해서 음악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걸 그 지휘자가 그걸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또 작곡자였던 거 그 생각과 그 예술성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뭐 서양 오케스트라 지휘자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국악도 다양하게 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전통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생명체라든가 에기스가 있잖아요. 사실 모든 예술이란 것이 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민중 속에서 이어지고 내려올 때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 자연적으로 예술은 도태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그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어떤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김덕수 화물놀이가 지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미없으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에키스를 가지고 그걸 창작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은 음악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 저의 어떤 그 전통과 창작과 전통을 창작적으로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거 작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피로 시작을 했죠. 이 피는 저 생명과 같은 것이고요. 또는 뭐냐면 이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린 그런 음악까지요. 저한테 사회에 환원시켜서 어느 누구나도 그런 음악을 들으면 참 흥이 나고 신명이 나고 세상을 재밌게 만드는 사람이 예술가잖아요. 그래줘야 되죠. 저는 그래서 항상 피를 넣고 살고 그래서 뭐 불나면 불어주고 전에게 얘기해주고 뿐만 아니라 공 재밌게 만드는 사람이 예술가잖아요. 그래줘야 되죠. 저는 그래서 항상 피를 넣고 살고 그래서 뭐 불나면 불어주고 전에게 얘기해주고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창작을 통해서 우리 음악을 변화시키고 우리 음악을 발전시키고

그렇지.

0: 하나씩
1: 늘 편안하게 대심으로 호흡을 배로 하면서 우리 서두술의 특징인 떠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주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2: 연습 많이 하세요.

그때 우리 형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는데 그때 구학사 양성소 거기가 전부 국비생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돈이 안 들어, 완전 국비생이라 그래서 거기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남자는 뭐 2대1인가 1.5대1인가 그랬는데 여자는 11대1인가 그랬어요. 15명 뽑는데 165명인가 그렇게 왔으니까 많이 셌죠.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어떻게 붙었는지 합격을 했어요.

또 김정현 쌤한테 이제 서도 소리를 배우는데 우리 서도 소리 서도 입창에 초목이라는 곡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배우더니 저를 갖다가 초모가 부르는 게 아니라 얘 초모가 초모가 이래가지고 이름이 초모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김정현 쌤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정말. 근데 특히나 거기다 서도 소리는 정말 누가 알고 그러지도 않았고 지금도 많이 제가 힘든 종목이지만 그때는 정말 더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서 그 김정현 쌤하고 전수쟁이 돼가지고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선생님 때문에 그냥 계속 했던 거지. 내가 선생님이 안 계시면 내가 그걸 이렇게 막 계속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 돌아가시면은 이제 편찮으실 때예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랬,

다른 걸 뭐 했으면 뭐 어딜 무슨 뭐 무슨 문화재 문화재가 근데 참 저는 제가 뭐 막 문화재가 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뭐 소득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문화재까지 됐으니까 뭔가 조금씩 도움이 되게 서로 간에 서도수를 하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나 저야 이제 뭐 문화재 됐는데 뭐 더 뭐 올라가려고 그러고 뭐라고 이런 거 그거 다 부질없더라고요.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남한테 좀 도움이 돼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서도수리 발전을 위해서 서도수리 문화재니까 이제 그 일밖에는 이제 없는 거.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0: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전통의 것을 지금 시대에 맞는 전통으로 또 새로운 전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1: 피르자치라 잔말 말고 일러라.

0: 무대에서 옷을 실제로 갈아입으면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하는 공연인데요. 제가 이제 국악을 한 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제 오노드라마로 구성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봄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편한 데다가 이게 그 폐품으로 만든 친환경 봄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연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신고 다닙니다.
1: 아, 이리 오너라 호뽀 놀자.
0: 명품도 있고 이런 뭐 고가구들이 저희 집에 가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을 재현을 해서 컨셉이 집들이 하는 컨셉입니다.
2: 맥도 있어요. 그걸 석빈이 걸 들어줘. 그럼 석빈이 그 신호를 하자.
3: 본인들이 그 밴드를 하면서도 서로 전통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제 군대 동기고요. 여자분들은 제 학교 동기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전통음악에 관심이 있고 또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싱숭생숭하네요. 8년 가까이 되게 길게 다녔네요. 다니는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거를 알려준 곳이어서 떠날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쳐다보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이 전통이 아직은 무궁무진하고 제가 맛볼 수 있는 맛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 전통.

0: 소리의 길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거기에 지치지 않고 소리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술의 깊이를 더 깊이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다른지 묘인들어
2: 저는 그 위에서 잘 닦아놓은 정통을 바탕으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제 수만 년 뒤에도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이 저희 감히 꿈꾸고 싶은 목표입니다.
1: 성묘를 보내는

전국을 돌며 민중들의 실험을 달래주었던 유랑 예인 집단 남사당패. 다양한 공연으로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별명을

0: 영용
1: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0: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2: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3: 근처를 올려.
4: 아이고.

0: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3: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4: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5: 4,

엔진 처방.

0: 그만. 92번.
1: 에?
0: 너만 계속 박자를 놓치고 있잖아. 팔 동작이 왜 그래?
1: 치. 어깨를 살짝 삐어갖고.
0: 자, 다음은 연기. 지금부터 주제를 줄 테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그에 걸맞는 연기를 해보도록.
1: 주제요?
0: 왜? 뭐 문제 있어?
1: 아니요. 아니, 지는 당연히 대본이 있는 줄 알고.
0: 배우라면 대본이 없어도 연기를 할 줄 알아야 돼. 무대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대본이 없다고 관객들 앞에서 멍하니 서 있기만 할 거야? 자, 주제는 슬픔이다.
1: 슬픔? 아니 근데 옥경 선배가 데려온 거 진짜 맞대?
2: 맞다니까. 내가 분명히 들었어.
1: 진짜 기가 막혀서.
3: 뭐예요? 무슨 일 있어요?
2: 오늘 신입 단원들 뽑잖아. 지원자 중에 특이한 애가 있어.
3: 누군데요? 잘하는 애예요?
4: 무려 옥경 선배가 직접 데려왔던다.
3: 옥경 선배가요?
4: 지금 다들 어떤 애인지 궁금해하고 있어.
2: 아니지.
4: 벼르고 있다는 말이 더 맞지.
5: 누군지 얼굴 좀 봐야지.
1: 아이고 철수야. 아이고 철수야. 눈 좀 떠보거라. 네가 예미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니. 자리 피지도 먹이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철수야. 눈 좀 떠보거라.
0: 그만. 91번.
1: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쓰레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요.
0: 그만. 92번. 92번.

정신 좀 차려봐. 아버지 정신 좀 차려봐.

0: 우리 괜히 쟤랑 같이 오디션 봐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나마 쟤 다음에 안 불러서 다행이야.
1: 그렇게만 개화났으면 더 잘 출 수도 있어, 앤디. 혹시 춤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어?
2: 지금부터 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진연홍. 90번 서복실.
3: 서복실! 복실다!
2: 박초록. 정식연구생 합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예외를 둬서 보결로 합격시킨 응시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4: 그게 왜?
2: 92번 윤정년.
4: 윤정년?
5: 어?
4: 잠깐 걔 아니야?
5: 오, 걔?

0: 실력으로다가 모두 입 싹 다물게 할 자신 있구마이라.
1: 유예 기간 동안 넌 정식 연구생이 아니다. 널 받아주되 넌 내가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나가는 거다. 고향이 목포라고?
0: 예.
1: 어머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니?
0: 서 용자 레자 되시는디요.
1: 서용래가 확실하니?
0: 예, 맞는디요.
1: 그래.

0: 선배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어라. 아, 지가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을게요.
1: 많이 보고 배워서 쑥쑥 커라. 내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빨리 커.
0: 아유, 지금 어떻게 감히 선배님 자리를.
1: 아니, 그게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이야. 할 수 있지?
0: 야,

0: 오늘 연구생으로 들어온 그 윤정년이란 아이 네가 가르쳤니?
1: 네.
0: 그 극단 후배들 가르치는 것도 귀찮아하는 네가 개인적으로 교습을 해줬다고? 윤정년하고 무슨 인연인데?
1: 목포에서 어쩌다 만났어요. 그의 소리하는 걸 듣고 무조건 서울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0: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1: 단장님은 정년이 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예전에 같이 소리를 배웠던 내 친구 생각이 났어. 다들 그 애를 보고 하늘에서 내린 재능이라고 했었다.
1: 그분은 지금 명창이 되셨겠네요.
0: 글쎄.
2: 오른쪽 지일 끝방이라고 했을게. 여기네.
3: 너보고 그 방 쓰래?
4: 에이, 아, 딴 방 다쳤다고 얘 쓰라던디요?
3: 너. 에이, 옥경 선배 총애받는 네가 아무 방이나 쓰면 되겠니? 다른 방은 세 명, 네 명에서 복닥거리는데 넌 딱 둘이서 여유 있게 쓰면 될 거야. 잘 자.
4: 주무세요.

0: 인사 좀 하고 잘 나겠더만. 늦게 들어오네. 깔끔하네. 지나치게 깔끔하면 피곤한디. 아까쯤에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었을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갖고 언니 호강시켜줄게. 아, 언니랑 언니 남은 평생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라네.
1: 말만이라도 기특하다.
2: 그렇게 우리 장난이가 인제
0: 철이 들었는 갑소요.
1: 그런갑네. 그러면 언니가 우리 둘째 딸 돋볼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아야 쓰겠네.
0: 완전 성공하면 돼.

0: 무용에서 0점 받았는데 소리에서 만점 받아서 들어왔다는 목포 촌년.
1: 근데 제가 소리 천재면 성골이랑 경쟁 붙겠네.
0: 상대가 되겠냐? 허영선 지금 당장 정기공은 네 마이 맡아도 될 실력인데. 어쨌든 윤정년은 보결밖에 안 되잖아.
1: 준아, 나머지 좀 부탁해.
2: 아,

0: 난 홍주란이야. 만나서 반가워.
1: 나 지는 윤쟁년이라고 하여.
0: 그냥 말 놔도 돼. 나도 아직은 이 국극단에서 신입 취급받는 연구생이거든.
1: 그러냐. 응, 앞으로 잘 부탁해.
0: 아직 국극단 제대로 못 봤지? 내가 여기 안에 구경시켜줄까?
1: 응.
2: 가자.
0: 국극단 안은 크게 수업하는 곳과 숙소로 나뉘어져 있어. 숙소는 언니들이 쓰는 숙소랑 우리 같은 연구생들 쓰는 숙소가 따로 있어.
2: 저쪽으로 가면 식당이랑 부엌이 있고
0: 저기는 사업부가 쓰는 공간.
2: 사업부?
0: 장부 정리하는 데 말이야. 별로 우리랑 마주칠 일은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뒷간이랑 목관하는 곳 있어.
2: 항상 미어터지니까 일찍 가야 돼.

0: 연습을 함께 공연에서 춤이 서로 딱딱 맞았구마이.
1: 그치. 우리 메랑구국단은 군무가 절도 있고
0: 부친 앞에 하직하고 함께 따라가오리다.
1: 심청전 연습하네. 연구생들은 여기서 매일 아침마다 단장님이랑 수업해.
2: 그렇게 하오마는 신당장 서둘러.

0: 선배는 누구실까?
1: 서해랑 선배. 우리 배랑 국극단 여자 주연을 도맡아 하고 있어. 옥경 선배가
2: 이 해랑 선배 좋아하는 건데.
1: 여자 주연 배우로는 최고잖아.
2: 니도 난중에 여자 주인공.
1: 옥경 선배가 우리 국극단 왕자님이라면 해랑 선배는 공주님이야. 해랑 선배 춤은 평론가 선생님들도 다른 국극단에서도 다 인정해.
2: 이 해랑 선배 좋아하는 건데.
1: 여자 주연 배우로는 최고잖아.
2: 니도 난중에 여자 주인공이 되고 싶냐?
1: 뭐? 아, 내 실력에 감히.
3: 쩐디, 꿈도 못 가진디?
1: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야. 난 아직 초대밖에 못 해봤는데 뭐. 춤추시니까 가자. 어제 수월만정 들은 거 들었는데 너 소리 엄청 잘하더라. 아, 난 아무리 연습해도 그렇게는 안 되던데. 부럽다.
4: 아, 아니 뭐.
5: 제일 맞네.
4: 뭐 아무튼 좋게 봐준 게 좋네.
1: 조심해. 너 문옥경 선배 뒷배로 들어왔다고 애들이 질투해.
4: 뭐 예상 못한 일은 아니야.
5: 주라나! 수경 선배가 너 찾아.
6: 아, 네, 가요. 나 잠깐 갔다 올게.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4: 응.
5: 저

생각한 조들이 저승상을 원망.

0: 네가 누구야?
1: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2: 오늘은 첫날이라 어쩔 수 없지만 수업에는 반드시 연습복을 입고 참석해야 한다. 연습복을 갖춰 입지 않았으면 그날 수업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연습에 성실히 임할 것, 그리고 메란 국극단 이름 팔아 돈 벌지 말 것. 특히 메란 국극단 단원임을 내세워서 노래 파는 짓, 그 어떤 순간에도 너네가 예인임을 잊지 말고 행동해라.
3: 네, 네.
2: 예.
4: 이리 오너라, 헛걸 올자.

0: 사랑이로다.
1: 이내 사랑이로다.
0: 아하, 매도 내 사랑아.
1: 아하, 매도 내 사랑아.
2: 자, 그럼 새로 연구생들이 들어왔으니 서로 인사는 해야겠지. 대표로 윤정년, 앞으로 나와. 뭐 불러볼래?
3: 사철가 부르겠습니다.
2: 사철가 좋지. 영서, 허영서 어딨니? 앞으로 나와라. 누구 먼저 시작할래?
3: 전 어느 순서든 상관없습니다.
2: 그럼 정년이 먼저 시작해라.

이 사안 저 사안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할 줄 아는 보물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열한해도 제자울 길은 꽃 피지 않는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지

0: 잘 들었다. 그 사실 아까 연습실 앞에서 네 소리 듣다가 도망간 사람이 나야. 나는 나가 솔찬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물속 개구리였구만. 아따 놈이 소리하는 걸 듣고 무섭다고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단께. 놀래갖고 아주 오금이 저리드마이. 나는 윤정년, 넌 허영서라고 하지? 실력을 겨루게 되었고 참말로 영광이여.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1: 너 유경학 명창이라고 들어봤니?
0: 아니,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1: 국창이란 소리 듣는 분이야. 난 그분 밑에서 10년 가까이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쳐서 소리를 배웠어. 그런 내가 실력 한번 겨뤘다고 시장 바닥에서 노래 팔다운 너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마.
0: 실력은 좋은데 싸가지가 보통이 아니네.
1: 알았으면 사람 귀찮게 하지 마. 너랑 친구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0: 어디 저 가시네?
2: 벌써 영서랑 싸웠단 말이야?
0: 에이, 그 싸가지. 소리는 끝내주게 하던지 성격은 어째 그 모양이대?
2: 영서 성골이라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0: 성골?
2: 응. 다들 영서를 성골 중에 성골이라 그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소프라노 한기주에, 영서 언니도 어릴 때부터 성악신동으로 유명했어.
0: 어쩐지 그러면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도 맡아봤겠네?
2: 아니, 지금까지 영서 촛대만 했었어.
0: 뭐? 그러고 실력이 좋은디야.
2: 단장님이 촛대만 하라고 하면 누구든 그 명령에 따라야 돼. 오디션 날 본 도행 선배 알지? 그 선배 사실 단장님 조카다.
0: 참말로야?
2: 어. 근데 도행 선배도 새 공연 들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매번 오디션을 봤어.
0: 뭐니? 지금 조카도 안 봐준다고야?
2: 그렇다니까.
0: 미쳐버렸네. 아따 천년만년 촛대로만 서면 나는 어느 세월에 무대에 서갖고 돈을 벌 수 있단 거요.

0: 이 꽃이 요새 인기가 좋은 꽃이에요. 꽃다발을 만들면 풍성하고 화려해 보이거든요.
1: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해서 꽃다발 하나 만들어주세요.
0: 네.
1: 아, 받으시는 분 취향이 좀 까다로우니까 포장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0: 네.
2: 아가씨 오셨어요?
1: 어머니는?
2: 예, 응접실에 계세요. 영인 아가씨랑 학장님은 좀 전에 외출하셨고요. 사모님은 시차 적응 때문에 요 며칠 힘들어하시다가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1: 그래?
2: 네.
1: 어머니 저 왔어요.

0: 제가 거기서 주연을 맡았어요.
1: 그래봤자 연구생 공연이잖아. 연구생 공연까지 내가 가봐야 되니?
0: 아니요.
1: 난 너 오페라 배우다 말고 국극으로 가버린 거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그치만 뇌에서 촛대로만 서는데 만족하면 안 돼. 명심해. 넌 이 한기주 딸이야.
0: 네.
1: 너도 왔고 오랜만에 추월만정 한번 들어볼까?

0: 역시 좋아. 판소리는 오페라 따라가려면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이런 진짜 배기가 있어. 공선이는 진짜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1: 개인적으로 최공선을 아셨던 거예요?
0: 응. 임진 선생님 댁 놀러 갔을 때 몇 번 본

0: 나 진짜 웃겼지?
1: 진짜 좀 해야겠어.
2: 야! 박철혁이!
1: 뭐야? 그 때문인 것 같다.
2: 이 치사하게 뭐하는 거예요? 내가 뭘? 기껏 생각해낸단 게 연습복 제때 안 좋았고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0: 웃겨. 내가 그랬단 증거 있어?
2: 네가 그랬는지 아닌지는 네 양심이 잘 알겠지.
0: 야! 네가 잘못한 걸 지금 누구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문우경이 네 뒤에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 보결 주제. 아, 손년. 시장 바닥에서 노래 좀 불렀다고 뭐 네가 제일 잘난 줄 아나 본데. 그럼 몇 달 후에 정기 공연 있는 거 알지? 그 오디션 대본 도영 선배한테서 한번 받아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2: 뭐? 아니 그 대본은
0: 네가 받아오면 네가 시키는 일 뭐든 한 가지 할게. 대신 못 받아오면 넌 실력 없이 문옥경 뒷배로 들어온 거 인정하고 메란에서 네 발로 나가는 거야. 어때?
2: 성현아 좋아. 대신 조건 하나 더 걸어. 내가 대본 받아내면 나 실력 없이 들었다고 한 거 사과해라. 지금처럼 모두 있을 때. 그러고 그 문옥경이 뒷배니 어쩌니 그딴 잡소리도 집어치워라.
0: 좋아. 받아오기나 해.
2: 오, 기다려. 내가 네 눈앞에 딱 갖다 줄란께.
3: 정기 공연 오디션 대본이 어떤 건지 알아? 정해진 부스만 딱 찍고 대본마다 오디션 볼 애들 이름 박아서 딱 한 부씩만 줘. 오디션 대본 못 받은 애들은 아무리 옆에서 훔쳐봐서 대사 외웠다고 해도 오디션 볼 순 없어.
4: 이렇게 사정을 해서 받아내야지.
3: 사정해도 안 준다니까. 오디션 대본 관리하는 도행 선배 절대 예외를 두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국극단은 막 들어온 신입 연구생들한테는 절대 정기 공연 오디션 대본 안 줘.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오디션 볼 기회라도 준단 말이야. 그게 단장님이 정하신 방침이야. 너 초록이한테 잘못 넘어간 거야.
4: 걱정 허덜덜 말아. 내가 뭔 수를 써서든 받아 내볼란게.
5: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연구생 주제에 정기공은 오디션 대본을 달라니?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아니지. 넌 정식 연구생도 아니고 아직 보결이지. 너는 정기공의 촛대도 아직 설 수 없어.
2: 그 신입 연구생이어도 오디션 볼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5: 무대에 서서 시선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상대 배우랑 호흡을 어떻게 맞추는지도 모르면서 벌써 오디션 기회를 달라고.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 게 먼저야.
2: 지는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오디션 보는 과정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5: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0: 윤정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연아.
0: 자,

0: 오늘은 춘향이가 옥에가 치는 장면부터 대사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1: 잠깐만요. 쥐는 배역이 없는데요.
2: 아니 나중에 들어와서 배역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3: 이미 대역까지 다 역할 배분은 끝났어.

0: 그렇게 좋아?
1: 좋지. 이제 오디션 대본 받는 것도 시간 문제야.
0: 난 네가 긴장할 줄 알았는데.
1: 그래봤자 예능고생 공연인데 긴장할 거 뭐 있다냐? 그냥 하면 되지.
0: 너 겁나서 일부러 허세 부리는 거지. 네 귀신이다. 처음 무대 서는데 겁나는 게 당연해. 더구나 우리 공연에 오는 관객들은 연구생 공연이라고 봐주질 않으니까. 왜 웃어?
1: 우리 공연을 진지하게 봐준다는 뜻인 게로. 연구생 공연이라고 오냐오냐만 해주면서 대충 막 박수 쳐주면 그게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못하면 욕 먹고 지대로 해내면 박수 받는 게 맞지?
0: 역시 난 이래서 네가 좋아.
1: 아따 아까부터 근데 누구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0: 우리 언니.
1: 어? 나도 언니 있는데. 너 착한 동생이다. 나 낯간지러워갖고 언니한테 편지는 못 쓰겠던디.
0: 우리 언니 몸이 약해서 계속 집에만 있거든. 내 편지 받아보는 게 유일한 낙일 거야. 너도 이 기회에 언니한테 한번 써봐.
1: 아따, 아, 난 낯간지럽다기.
0: 아, 그러지 말고 한번 써봐. 너희 언니도 네 소식 엄청 궁금해할 텐데 편지 받으면 많이 좋아할 거야.
1: 언니?

0: 다시.
1: 자, 도련님.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삼남... 자, 도련님.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 다시.
0: 뭔디?
3: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해줘야 알지. 이렇게 자꾸 다시만 하면 나보고 뭐 어쩌란 것이오.
2: 넌 그럼 방금 네가 한 연기가 방자라는 거야?
3: 그럼 방자제 향단이야?

도련님, 이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삼남에서 제일 가는 광안루옷이다. 어떻소?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잘 지었지요? 팡! 자, 본부득 춘향부루로 건너간다. 건그라지고 뱁수 있고 태도고 운처방자 세수 없고 발을 랑거리고 우멍 쓰는 저 방장 서왕 요지연의 편지전 단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인 꼬역미한 저 방장 새털벙치 궁초 가끔 뱁수 있게 달았어 성창통호조 척저고리 삼승호의 육날씨네 수지비로 곱돌을 메고 청창원 앞자락을 뒤로 자처잡어 메고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저기 놓고 총총총 거리고 건너간다.

0: 네가 한 말이 뭔지 이제 알았어. 나 내일부터는 진짜 지대로 해낼란께.
1: 어떻게 해낼 건데? 아까 내가 보여준 방자를 흉내낼 거야? 하기사, 흉내를 내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넌 방자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방자로서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잖아.
0: 그거야, 아직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1: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나가면 돼.
0: 너 이럴라고 나보고 방자 맡으라고 했냐?
1: 넌 자격도 없으면서 문옥경을 등에 업고 여길 들어왔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 국극단의 암묵적인 룰을 다 무시하고 있어. 다른 애들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데 네가 뭐라고? 칼 준다고 덥석문 네가 멍청한 거지. 선택해. 무대 위에서 망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제 파악하고 물러나든지.
0: 이런다고 나가 쉽게 물러날 줄 알아? 우린 반푼어치도 없어야.
1: 그럼 무대에서 관객들 야유 듣고 퇴장하는 결말밖에 안 남았네.
0: 너 날 너무 씹히 봤어. 이제부터 두 눈 똑똑히 뜨고 봐라. 내가 뭘 어떻게 해내는지.
2: 영서 누구한테나 다 그래.
0: 더 화딱지 나쁜 것은 허영사 고것이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것이야. 나는 지금 방자가 전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도대체가 방자다운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3: 윤정년, 옥경 선배가 너 지금 집으로 좀

0: 정말 지극정성으로 챙기네. 옥경이가 먼저 나서서 후배 챙긴 건 이번이 처음이야. 옥경이 얼굴에 먹칠하는 일 없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저녁은 먹고 들어올게요.
1: 예.

0: 지가 방금 본 게 뭐여라?
1: 영화라는 거야. 어때? 신기하지?
0: 왜?
1: 작년에 개봉한 춘향전은 서울에서 관객 15만 명이 들었어. 머지않아 영화의 시대가 올 거다. 지금 국극을 보러 사람들이 몰리듯 영화관 앞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리는 날이 오게 될 거야.
0: 그럼 저희 국극 보러 올 사람들을 영화 쪽으로 뺏기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안 되잖아요.
1: 어떻게? 정연이 잘 적응하고 있어? 방자역 맡았다면서?
0: 선배, 그 때문에 제가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그 남역 연기 잘하는 비법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1: 남역 연기를 잘하는 비법.
0: 예. 여자인 제가 그 남자인 방자 연기를 하려는 게 자꾸 어색스럽고 막 낯간지러워갖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본단께요. 선배님은 남역 연기로는 최고신 게 그 연기 잘하는 비법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1: 정년이 네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0: 에?
1: 난 남역 연기를 잘하는 비법 같은 윤정년만의 방자를 어떻게 관객들한테 납득시킬 거냐는 거지.
0: 헷갈리기만 하는데요.
1: 당연하지. 연기란 건 몸으로 부딪혀서 아는 거지. 생각만 한다고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0: 아이 그럼 어쩐대요.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러고 감도 못 잡고 있은 게.
1: 그럼 내가 지름길로 가게 해줄까?
0: 예.
1: 사실 이거 주려고 오라고 했어.
0: 이거
1: 정기 공연 오디션 대본이야. 난 지금부터 정기 공연 오디션 준비해. 난 너 연구생 무대에 나 서라고 서울로 데려온 거 아니야. 내 뒤를 이을, 아니 내 자리를 두고 경쟁할 남역이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거지.
0: 감히 제가요?
1: 그래, 정년이 너. 넌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연구생 공연, 그런 건 실력 검증이 필요한 연구생들이나 하는 거고. 넌 이미 재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 말고 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할 거지?
2: 넌 자격도 없으면서 문옥경을 등에 업고 여길 들어왔어. 다른 애들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데 네가 뭐라고?
3: 보결 주제. 문옥경이 네 뒤에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4: 몇 달 후에 정기 공연 있는 거 알지? 그 오디션 대본 도영 선배한테서 한번 받아내봐.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상담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배가 오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1: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0: 꾀꼬리가 한 명 더 참여한 느낌이에요.
1: 아, 너무 좋아.
2: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0: 많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따라해 주시고 또 즐겨 주셔 가지고 쉐키 쉐키 코리아처럼 잘 섞이고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1: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합주도 많이 하고 공연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드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0: 저보다 저희 팀원들이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꽹과리 동현 씨 어떠셨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꽹과리 치는 노 동현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음악 색깔들이 다르다 보니 상대방의 음악들을 좀 받아준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고 뭐 딱히 막 꽹과리 치는 노 동현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음악 색깔들이 다르다 보니 상대방의 음악들을 좀 받아준 그런 것들이

0: 오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1: 네!
0: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후이요 후이요
1: 어허!
0: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번! 후이요 후이요
1: 어허!
0: Let's go! 선물!

준비.

0: 찬양을 나간다.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실까요? 손머리 번쩍 들고 박수! 네, 이번에는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박수 쳐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수와 함께 저희 락드림이 준비한 곡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각설이 타령 다들 알고 계실까요? 각설이 타령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1: 죽지도 않고 또 왔네.
0: 네, 그렇죠. 이렇게 각설이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듯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웃음 받아가시고 행복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면 품바 와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 봤는데 여러분 혹시 카혼이라는 악기 아세요? 지금 여기 무대에 카혼이 보이시네요. 이 카혼을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연주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주시면 제가 한번 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0: 관객분을 여기 한 분 앉으신 다음에 제가 연주하는 거를 똑같이 연주하는 시간.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연주해 보실 분 계신가요? 어? 모셔보겠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요. 네, 오늘 아내랑 같이 지나가다가 공연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0: 제가 준비한 악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연주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오, 예.
1: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0: 잠깐만. 이쯤 되면은 이분 전공자예요. 진짜 솔직한, 진짜 솔직하게 진짜.
1: 자, 원래는 이쯤 하면은 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게임 같은 거 보면
2: 너무
0: 어려워. 오, 오이스 이거 와.
3: 네, 박수 한번 주세요.
0: 하셨습니다. 혹시 아트코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4: 아 불러만 주신다면?
0: 너무나 고맙습니다.
5: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보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하고 돌았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가 돌았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도로 하나 가

얼쓰이고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보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보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0: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왕과 사는 남자 최근에 보셨나요? 아, 많이들 보셨네요. 네. 그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그 단종 추모제 때 올렸던 곡이에요. 특히 이 곡은 여기 건반의 이상아 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제목은 단

0: 그래서 저희가 연주를 할 때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구나를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트쿠도의 반심 들려드리겠습니다.

0: 쉐이키 코리아의 또 한 번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 오늘 무대에서 의외의 매력을 발견한 멤버 한 명을 뽑는다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 작곡가 겸 피아노 그리고 평소 관심이 많은 장구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한번 두 분의 또 연주를 들어봐야 될까요?
0: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2: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3: 아니 보통 이런 거 하면 사전에 조금 언지가 있잖아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해냅니다. 여보로 박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장구 선생님이 리듬을 저에게 먼저 주시면 제가 받아볼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2: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 두 팀에게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인데요. 저는 서도 소리 국악을 배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무대에선 멋진 언니들 모습 보고 반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어디 계실까요? 서도 소리하는 우리 4학년 학생이래요.

0: 지금 공연 보니까 어때요?
1: 아, 멋있어요.
0: 멋있어요? 지금 여기 무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들여보내기 아쉽죠? 노래 한 소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아리랑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렀던 이 소절을
1: 선생님 장구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2: 시작.

0: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 소감을 한 명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아주 소중한 무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더군다나 이제 탈춤을 같이 덩실덩실 저희 노래에 맞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오늘 반응 너무 좋네요. 여기 아까 할아버님 춤추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어우, 저 나갈 뻔했잖아요. 이런 게 감동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 진정한 무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반대로 저희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살아...
5: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또 오늘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

0: 아, 뭐래? 다시 쿵따가, 다시 한 번만.
1: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귀에 익혀봐. 자,
0: 덩덕 쿵덕 쿵덕 쿵덕.
1: 억지로 빠르게 칠 필요 없어. 내 속도대로 따라해봐.
0: 덩덕 쿵덕 쿵덕 쿵덕.
1: 우와, 순식간에 자지머리 기본 장단까지 익히다니 대단한걸.
0: 그런가?
1: 내가 부르는 노래에 장단을 맞춰볼래?
0: 응?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0: 네. 잠시 19살 봄처녀가 불러본 가요로 국악 한마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애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리꾼 남상일 인사드립니다. 특별하게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 괜찮았어요?
2: 네.
1: 아,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소리꾼과 가수가 장르를 넘어서 노래를 바꿔 불러보는 형식으로 특별한 무대를 마련해봤습니다.
1: 네, 민요와 가요는 우리 민족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노래였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 첫 무대부터 열어볼까요? 왕기철 명창 그리고 탤런트 김성환 씨가 준비한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그 무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에 사는 뺑뜨기라고는 싸가지 없는 내 팬네가 신봉사가 돈 깨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신하네. 아, 이것을 어찌 그런 갈가먹을 거나 하고 누가 중매할 것도 없이 차원에서 딱 출가를 해버리는데, 아, 이 싸가지 없는 내 팬네 허는 입장과 행동을 딱 볼라치게 밥을 잘 처먹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괴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퍼 먹고 쌀 퍼 주고 괴기 사 먹고 동인 잡고 배야 커고 정단 밑에서 가지랭이 쫙 벌리고 낮잠 보냐고 한밤중에 흐름 울고 오고 가는 행인 잡고 담배 달라 실갱이 오고 삐죽하면은 빼죽하고 빼죽하면은 삐죽하고 힐끗하면은 헬끗하고 헬끗하면은 힐끗하고 잠잘 때 이빨 갈고 이불 속에서 방구 끼고 침 흘리며 발목 돌고 남의 혼인 혼다 하고 사다지 믿었는데 요지랄에서 깨트리고 신랑 신부 잠자는데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부엌으로 들어가서 이싸가지 없는 내 팬네가 신랑 신부 이제 잠자려고 그러는데 불이야 불이야

0: 요? 아, 그 본드를 실잡이 해가지고 가는 거 보면은 잔등 있어. 어. 그저, 그 무엇이냐, 가만히 보니까 오기가 없어, 오기가. 어, 오기가 없던 잎이네요. 그 오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작년이요, 재작년이요. 그저 오기로 똘똘 뭉친 놈 그 이름이 뭐지?
1: 놀부.
0: 네. 세상에 내가 머리 털려가지고 이렇게 오기 많은 놈은 내가 처음 보는데 내가 오늘 아무리 바빠도 이놈은 내가 소개를 좀 해볼라. 충청전라 경상 삼경얼음에 박씨 성씨를 가진 두 형제가니가 살고 있었는데 성은 놀부요 동상은 흠보라 똑같이 엄집해서 소서 나왔는데 노는 성품이 판역에 틀려가지고 아, 동생 흥부는 착한디 이 놀부란 놈은 생긴 꼭 호랭이 아홉 바까지 생긴 놈이 아 대마늘로 맞박을 팍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이 아 모든 사람은 오장육부인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은

0: 이전에 말 달리고 풍류호는디 나팔 불고 소리하는디 잔소리에 대고 이렇게 아우기로 똘똘 뭉친 놈이 삼강을 알겠느냐 오륜을 알겠느냐 예랄 거시기한 놈 같으이라고
1: 아, 네. 진짜 소리꾼들도 명창들도 울고 갈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김성환 씨께서 정말 폭포 밑에서 득음 수련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무대 보여주셨는데 우리 같은 소리꾼들 앞으로 뭐 먹고 살아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2: 네, 토굴에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정말 우리. 연습을 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 정말 여러 번 저한테 연락하시면서

0: 박자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우리 KBS의 그 노래자랑 팀하고 할까? 사실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한없이 들었습니다. 예.
1: 네, 그럼 다음 무대 또 이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명창과 가수는요. 민요로 사제의 연을 맺...

0: 사실은 제가 경기민요 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는 그 트로트 노래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자 선생님하고 이제 조미미 선생님 그 선생 노래를 꽤 잘 불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고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이제 노래를 해보라 그러면 제가 동백 아가씨, 섬마을 선생 그런 노래를 했어요.
1: 정말 멋들어진 노래였고요.
2: 맞아요.
1: 오늘 무대를 통해서 민요와 가요 다른 듯하지만 두 노래 모두 가창력이 밑받침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2: 네, 이어서 또 멋진 무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소리 명창이신 김성애 명창 그리고 판소리를 전공한 가수시죠. 유진아 씨가 특별한 무대 준비했는데요. 큰 박수로 그 무대...

0: 네, 가야금 병창부터 무용, 타악까지 화려한 무대로 80년대 큰 사랑 받으셨죠. 오갑순 명창 오랜만에 뵀는데요. 선생님, 네, 선생님 근황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1: 네, 저요. 눈 뜨면은 화장하고요. 또 학원에 나가서 내 연습도 하고 제자도 가르치고 또 공연 있으면 나가고 또 오늘 또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뵈어서 참 반갑습니다.
2: 네. 네, 정말 그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국악한 마당을 위해 KBS 공사 창립 42주년을 위해 아주 뜻깊은 그런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전 네. 기억나요. 저 초등학교 때인데요. 80년대 초에 우리 오갑순 선생님께서 전국 순회 공연을 하셨는데 네. 지금 신유 씨 인기 못지 않았습니다.
0: 아유, 그럼요.
2: 그때 막 매진 행렬에다가 또 기억에 남는 게 가야금 병창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팝송을 아 연도 씨 이러면서 막 그 무대 제 기억이 나거든요. 옆에 인순이 씨께서 아주 네. 그냥 입이 귀에 걸려서 어떻게 보셨어요?
3: 네, 저 오갑순 선생님하고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같은 무대를 참 많이 섰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한참 만에 오늘 뵀어요. 근데 아직도 예쁘시고요. 꽃다우셔서. 네.
0: 맞아요, 맞아요.
1: 감사합니다.
2: 옆에 신유 씨 오셨어요? 아니, 오늘 예. 쟁쟁한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 꾸며주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4: 제가 데뷔한 이래 제일 떨리는 무대였고요.
2: 아, 진짜요?
4: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무대 자체가 저한테는 앞으로 노래하면서 아주 큰 예, 힘이 될 것 같고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2: 네.
0: 네. 오갑순 선생님께서는 신유 씨 무대 어땠어요?
1: 오늘 또 미녀도 얼굴만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아, 간드러지고 애교가 많고 그래서 정말 오늘 100점 드리고 싶네요.
0: 와.
2: 네. 야, 오늘 신유 씨 나온 보람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에서도 멋진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가요계를 대표하는 인순이 씨
0: 네.
2: 그리고 또 우리 국악계를 대표하는 김혜란 명창이 준비 중인데요.
0: 근데 인순이 씨는 또 국악과의 인연도 그리고 애정도 남다르신 그럼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민요로 음반

0: 네. 오늘 국악 한마당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를 통해서 이 민요나 가요의 경계를 넘어 노래가 우리 민족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1: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 출연진이 진도아리랑 함께 부르며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큰 박수로 그 무대에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싶습니다.
1: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2: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로 올려. 아이고.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산조는 기악 독주곡으로 연주자에 따라 다양한 가락이 탄생하는데요. 연주자가 아닌 현대의 국악 작곡가들이 작곡한 산조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작곡 동인 원시인의 오늘의 음악 시리즈 네 번째 공연 오인의 산조 준비했습니다. 작곡 동인 원시인은 2020년 5명의 국악 작곡가가 결성한 창작 단체인데요. 이들은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오늘의 음악 시리즈입니다. 이 시대의 삶과 예술을 작곡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공연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피리, 생황, 아쟁, 거문고, 대금 등 다섯 종류의 국악기를 위해 새롭게 쓴 산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전통과 오늘의 창작 국악을 담아낸 오늘의 음악, 지금 만나볼까요?
1: 연주자의 손끝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는 음악, 산조. 현대의 작곡가가 산조를 작곡한다면? 다섯 작곡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쓴 오늘의 음악, 오늘의 산조. 우리나라의 전통 기악 독주곡 산조. 형식은 정해져 있지만 연주자만의 해석과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펼쳐지는 음악인데요. 연주자가 곧 창작자인 산조를 작곡가가 만들면 어떤 음악이 될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된 공연, 오늘의 음악 오인의 산조가 지난 8월 서울 도남문 국악당에서 열렸습니다.
2: 본래 산조는 그 악기를 가장 잘 다루는 명인들이 악기의 주법과 특징을 반영해서 또 오랜 세월에 거쳐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공부하는 작곡가들은 산조라는 장르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머뭇거려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곡동인 원시인을 결성하고 여러 회차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산조라는 장르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이번 연주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이번 공연은 창작 국악 작곡가 단체 원시인이 준비한 공연입니다. 이 시대의 창작 국악을 개척하기 위해 홍수미, 김상욱, 김정근, 유민희, 이경은 다섯 명의 작곡가가 모였는데요.
2: 원시인의 원자는요, 멀 원도 되고요, 근원의 원자도 되는데요. 미래를 바라보되 또 근원을 잊지 말자, 전통을 잊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 올해가 네 번째예요. 오늘의 음악이라는 타이틀로 작곡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무대를 연 김상욱 작곡가의 피리사.

0: 두 번째 무대에서는 작곡 동인 원시인이 공동 작곡한 생황 산조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황은 전통 산조가 없는 악기인데요. 어떻게 새로운 산조를 창작했을까요?
1: 생황은 악기 자체가 꺾는 음이나 뭐 추성, 퇴성이 어려운 악기예요. 하지만 생황은 화성을 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통 음계를 사용하면서도 생황의 특징인 화성을 또 접목해서 살려서 생황의 특징을 가진 산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장단의 리듬도 많이 담았지만 또 그게 생황의 특징과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드름 등의 선율 구조를 다양한 조성으로 풀어내 아장의 풍부한 음색을 돋보이게 했는데요.

0: 연주자에게 창작 산조 연주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1: 장단 변화도 되게 재밌고 제가 연주할 때는 재밌었고 전통 산조에는 이제 연주되지 않은 그 피치카토 주법이나 창작곡 할 때 약간 중음주법 같은 것도 간간이 임팩트 있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0: 이경은 작곡가의 검은고 산조는 산조 장단의 다른 전통음악을 더했습니다. 경기도 무악장단과 대취타 가락, 정악선율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는데요.

기존의 길보다 없는 판소리에 있는 덜렁재 혹은 경기 잡가에 있는 산타령이나 혹은 서도 잡가에 있는 남봉가 그런 선율들을 또 추가로 담아보았습니다.

0: 전통과 현대적 기법을 활용해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낸 오늘의 음악. 관람객들에게는 어떤 무대로 기억될까요?
1: 저는 아쟁산조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게 산조의 멋도 있고 철학적인 요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가
0: 음악으로 이어져 온 산조가 앞으로 오늘의 창작자들과 함께 어떤 음악으로 거듭날지 기대해 봅니다.
2: 네, 이 시대의 시선으로 다섯 악기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잘 살려냈죠.

이들이 들려줄 또 다른 오늘의 음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돼 실크로드를 따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 나라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채로 현을 두드려 연주하는 타현 악기, 양금인데요. 양금은 조선 후기에 들어온 악기로 서양에서 온 악기라는 뜻으로 양금이라 불립니다. 지난 8월 양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한국양금협회가 주최하는 2026 아시아 양금축제입니다. 올해 축제는 한국양금협회 회장이자 양금 앙상블 밴드 동양고주파의 멤버인 윤은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화

0: 축제로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양금은 울림통 위에 쇠줄을 걸고 대나무채로 두드려 연주하는 국악기 중 유일한 타연악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양금은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나라마다 고유한 색채로 뿌리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계량 양금으로 거듭나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첫 번째 무대, 한국 참가팀 신입니다. 신은 가야금과 양금의 다양한 음색을 확장해가는 국악 그룹인데요. 지금 연주하는 곡 너울 초는 2023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은상을 수상한 곡으로 25형 가야금과 양금 소리가 하나의 물결이 되어 파도칩니다.

이번 곡은 마치 패션쇼 런웨이에 선 듯한 감각적인 곡인데요. 가야금과 계량양금으로 구현한 사운드가 테크노 음악처럼 강렬한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0: 저희는 가야금과 양금 그리고 타악기를 중심으로 국악의 새로운 씬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국악그룹 씬입니다. 저희가 그 양금과 가야금의 어떤 소리의 조화를 찾아가면서 작업한 네 가지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그 양금의 매력을 지켜가고자 하시는 모든 연주자분들과 함께 이제 무대에 설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2023년도에 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와 저희 그 씬의 첫 출발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6명이서 또 다양한 음악들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18일에는 저희 씬이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음악들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다음은 중국 전통 민족악기 단체 화샤즈인의 무대입니다. 중국의 양琴과 한국의 양금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음색과 주법으로 발전했는데요.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중국의 양琴. 화샤즈인은 섬세하고 열정적인 연주로 양친의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0: 전통 악기 연주하는 단체 연주연입니다.
1: 이렇게 뜻깊은 아세안 양금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2: 축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팀은 류눈화 뉴

0: 제가 생각하는 양금의 이제 그 매력이라고 하면 타악기면서 현악기인 이중의 면모를 또 가지고 있는 악기고 또 동양적인 악기이면서 서양적인 악기예요. 그 양금 전공도 여러 학교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매력 때문에 더 발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쇠줄을 두드려 빚어내는 영롱한 화음. 저마다의 고유한 전통 속에서 꽃피워온 아시아의 양금.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양금의 새로운 울림을 기대합니다.
2: 네, 양금의 영롱하고 맑은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음악은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인류 공통의 언어라는 게 실감나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양금의 뿌리는 같지만 나라와 연주자에 따라 독창적인 개성이 묻어나는 게 인상적입니다. 현재 한국양금협회를 이끌고 있는 윤은화 대표는 전통 양금의 한계를 깨고 개량 양금을 통해 양금 연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이렇게 여러 나라의 양금을 하나로 잇는 국제 교류의 장과 축제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 지역과 국적을 넘어선 양금 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다양한 교류와 화합의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드라마는 물론이고 영화, 연극 등 수백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온 유승봉 배우. 현재 한국방송 대중예술인 단체 연합회 이사장을 맡아 방송 예술인들의 복지에도 힘쓰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연극 분홍 립스틱과 다정한 배웅의 예술 감독을 맡아 다양한 작품도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유승봉 배우를 모시고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네, 저희 국악방송 오신 건 처음이시죠?
3: 예,
2: 네,
3: 처음입니다.
2: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3: 국악방송 문화공감 시청자 여러분, 배우 유승봉입니다.

0: 과 연출은 이런 거구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1: 그럼 연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연출도 같이 배우신 셈인
0: 예, 배운
1: 거네요.
0: 거는 그렇게 배웠고요.
1: 네.
0: 이제 배웠고, 그냥 그 남는 시간에 멍하니 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움직였고,
1: 네.
0: 배우를 했었을 때는 내 배역의 캐릭터나 내 배역의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게 잘을 틀까 이것만 생각했는데,
1: 그렇죠.
0: 연출이라는 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전체를 보기 시작했고,
1: 네.
0: 예.
1: 자, 제가 한국 방송 대중예술인 단체 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저희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는요,

0: 일단 배우, 연기,
1: 예. 연극 배우, 텔레비 배우, 뭐 라디오 개그맨, 보컬, 뭐 그다음에 모델, 안무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0: 그렇게 7개의
1: 예.
0: 단체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아, 그러면은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진짜 대중예술이 거의 전반에 걸쳐서 다 다뤄지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 단체인가요?
1: 그 지금
0: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진짜 대중예술이 거의 전반에 걸쳐서 다 다뤄지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 단체인가요?
1: 그 지금 제일 그 저희 연합단체에 소속돼 있는 그 단체들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국가 보조금으로 전액 무료.
0: 아.
1: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저희 협회가 직접 관장하는 거는
0: 네.
1: 그 신인 연기자들이 한 200명이 넘게 모여지면은 그거를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50명을 선발합니다. 50명을 선발해서 16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마지막 그 교육이 마칠 때 단편 영화 15분에서 20분짜리를 작품을 만들어서 시사회를 하면서 수료식을 합니다.
0: 네.
1: 예.
0: 그럼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예술과 관련해서는 창작 예술 지원도 이루어준다면서요?
1: 저희들 협회가 직접 그 지원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지원이 되게끔 옆에서 그 협회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죠.
0: 그렇군요.
1: 그러고 그각 협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현안들
0: 네.
1: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대중문화예술 정책연구소에서 그걸 만들어서 정시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한테 갖다가 저기 해서 이런 걸좀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을 일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연합회입니다.
0: 대중예술 전반에 걸쳐서
1: 네.
0: 어떤 이제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1: 이제
0: 도와준다
1: 그렇죠.
0: 생각하면 되는
1: 이게
0: 거죠.
1: 직접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아니고
0: 돈을 이렇게 딱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 예,
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1: 정책적으로
0: 가고.
1: 이게 그 안무 저작권 협회 같은 경우도
0: 네.
1: 그 저희 협회에 가입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협회에 그 관계되어 있는 방송 실현자 권리협회.
0: 아, 그것도
1: 예, 그러니까
0: 좋지.
1: 저작 인접권에 관한 거. 이제
0: 네.
1: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이 저작 인접권이 지금 현재 좀 미약한 부분들, 이런 분들,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연구소에서 해서 그거를 입법 발의하기, 까기, 준비 작업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해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연합회에서 KBS 별관에 또 추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했었죠. 이 연합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굉장히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또 이순재 배우와의 관계도 또 좋았을 것 같고.
1: 이순재 선생님하고 첫 만남은 69년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0: 어머.
1: TBC에서 이렇게 뵙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는 70년대 중반 넘어서 그 연극을 이렇게 하고 테레비에서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면서 만나는 것보다도
0: 네.
1: 연극을 하면서 만나면서 더 저게 되고, 70년대 말에 이순재 선생님 다 돌아가셨는데, 이순재 선생님,
0: 네.
1: 김인태 선생님, 이낙구 선생님, 남유루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 배우들끼리 모여서 동인제 시스템의 극단을 만들자. 그래서 극단 사조라는 게 만들어졌고,
0: 네.
1: 이제 그분들이 대표를 하시다가 저한테 대표 자리를 물려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예, 그러고
0: 알겠습니다.
1: 있습니다.
0: 아니, 사실 벌써 이제 데뷔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셔도 맞았었고, 징비록 때도 이제 그 기억이 남는데, 그러면 이 사장님 개인적으로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던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작품, 캐릭터는 어떤 거였을까요?
1: 드라마를 하면서 제일 그 뜻깊게 이게 제 마음으로 이렇게 뭐하게 했던 작품은 사랑과 야망.
0: 너무
1: 사랑과 야망의
0: 거기서 무슨
1: 정자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그 엇나가는 딸 때문에 네.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0: 아이고.
1: 그 작품을 하면서
0: 네.
1: 제일 보람도 있었고 마음에 들었고 하면서 뜻깊게 했습니다.
0: 아, 그때가 몇 년도죠? 이 사장님?
1: 2003-2004년도 맞습니다.
0: 아, 그게 벌써 2003-2004년도에? 그때는 시청률도 진짜 높았죠?
1: 예.
0: 사랑과 야망 진짜 몇 프로까지? 예.
1: 한동안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네.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그 어머니 이러분들은 위로를 해줬어요.
0: 진짜 약간 그 공감을
1: 예,
0: 하면서
1: 딸 때문에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때 제 딸로 나왔던 연기자가 추상미 씨였는데
0: 아 그래요 맞아요.
1: 그 한 두어 번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네. 아 정말로
0: 연기가 아니라 실제 같은 마음
1: 아니요. 그래서 막 베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0: 네.
1: 그 친구하고 작품 하면서
0: 네.
1: 속 많이 상하죠. 그러면은 안 상해. 그러면서 했습니다.
0: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기억도 떠올리시고 네. 하면서
1: 예. 작가 선생님이 써준 대사가
0: 네.
1: 참 아버지가 이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0: 뒤늦게 또 후회도 좀 하시고 네. 그러셨군요. 네. 예.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 이사장도 맡고 계시지만 극단 사조도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제부터 그럼 시작하신 거예요?
1: 아마 90년도 초에 대표가 된 것 같습니다.
0: 그럼 거의 지금 30년째 하고 계세요. 네. 장기 집권 네. 맞네요. 그럼 지금도 극단 사조가 활발하게 작품을 하고 있는?
1: 지금까지 극단 사조 대표를 하고 있고
0: 네.
1: 요 근래에는 적당한 후배한테 꼭 넘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점 찍어놓은 후임자가 있나요?
1: 한 두 명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0: 아, 마음속으로만 예. 잡고 계시고
1: 예.
0: 예. 아니 저희 그 최근에 또 문화인 공감 이 공감 초대에서 코너에 서인석이랑 정겨운 배우가 출연을 하셨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다정한 배우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이 작품도 또 예술 감독을 맡으셨죠?
1: 이 작품은 제가 직접 연출을 안 하고
0: 네.
1: 예술 감독으로 뒤에서 네. 그다음 연습장에 가서 네. 이건 이렇게 좀 바꾸자 뭐 하자 하고 연출이나 저 연기자들하고
0: 네.
1: 저기를 하고 그랬었죠.
0: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해 문화인 공감에서도 이 작품을 소개했었는데요. 분홍 립스틱
1: 네.
0: 연극 이 작품도 예술 감독을 또 맡으신 거죠?
1: 분홍 립스틱은 제가 연출을 했고요.
0: 네.
1: 이제 그 작품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0: 왜요?
1: 시간적으로. 이게 협회 일도 있고
0: 네.
1: 이게 작품 하나를 만들려면은 거기다 쏟아내야 되는 어떤 열정이 너무 미약하다.
0: 네.
1: 그래서 그 작품을 참 겨우 막으로 올려놓고 난 다음에
0: 네.
1: 후배한테 자 나한테 넘기겠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재공연은 네가 연출을 해라. 대신 작품은 내가

0: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1: 네.
0: 이제 그 작품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새로운 작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퀘션 마크를 크게 그리는 관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1: 고부간의
0: 예, 고부간의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1: 네.
0: 근데 고부간의 얘기를 이거를 전 해피엔딩으로 하고 싶었어요. 해피엔딩으로 하려면 어떤 사건을 만들어야 될 건가,
1: 네.
0: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작가 선생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품을 꾸려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작품을 만들 때는 세트를 조금 다르게 하자. 그래서 치매가 걸린 사람의 이 머릿속은 허옇다. 그래서 세트를 조금 볼록하게 해서 투명하게 이런 각을 세운 세트를 좀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작품을 만들 때는 세트를 조금 다르게 하자. 그래서 치매가 걸린 사람의 이 머릿속은 허옇다. 그래서 세트를 조금 볼록하게 해서 투명하게 이런 각을 세운 세트를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예.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저기에서 객석하고 무대는 약속이기 때문에
1: 네.
0: 어떤 거고 다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도록 그런 거죠.
1: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올해 7월에 열린 제26회 밀양 공연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0: 많이 울고 웃고 나가면서 그냥 공감을, 우리 얘기라는 그 공감을 하면서 나가고, 그게 제가 일부러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그 한쪽으로 가서, 앞에 가서 서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만족된 표정과 그다음에 나가시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아, 이 작품 잘 만들었다.
1: 오,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예.
0: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느낀 게,
1: 네.
0: 아, 예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연극하는 게
1: 네.
0: 우리 생활에서 어떤 걸 갖다가 소재를 갖다가 만들자고 그래서 사랑해요 당신을 했던 거고,
1: 네네.
0: 분홍 리스트도 그런 거고, 그 다정한 배웅도 그런 거고, 그런 좋은데, 우리 주변에 생활 얘기를 연극화해서 무대에서 하면은 관객의 반응은 역시 더 공감이, 때가 더
1: 그렇죠.
0: 이루어진다.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정한 배우 작품도 약간 이제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눈물 나는 이야기잖아요.
0: 인생을 살면서
1: 네.
0: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굴곡 그 시점에
1: 네.
0: 내 인생이 이 길로 가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 그랬다가
2: 왜 이러세요?
0: 이
2: 제발 나와서
0: 원초
2: 전화하니까
0: 주관같은
2: 딱
0: 사람을
2: 기다려요.
0: 나중에 만나는 거. 이제
2: 현재가
0: 그런
2: 씨는
0: 어떤
2: 막 근사한 곳에서
0: 것들이 살면서 겪어도 이런 것들을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2: 네.
0: 저기 할 건가.
1: 그렇군요.
0: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1: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연기 조언을 하시나요? 지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
0: 연기 조언이라고 보다는요,
1: 네.
0: 그분들을 캐스팅할 때는 그분들의 캐릭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 네.
0: 거기다가 더 입히는 일. 예. 그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데는 성공 여부는 처음은 캐스팅입니다.
1: 그렇죠.

0: 지금 작가 선생님 못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그렇구나.
0: 그 단편 그 조금 그 책 가지고서는 1시간 25분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네. 저거이고 그 해밍웨이 작품은 거의 모노드라마의 형태예요. 그 자기 얘기 쭉 지금 네. 해놓은 거라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작가 선생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또 한 번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는 작품이 네.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으로 유승봉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 펼쳐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0: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 공연 시리즈 판소리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 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3인의) 깊은 소리를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오는 19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2026 제작공연 시리즈 명작의 세 번째 무대로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전통의 울림을 보다 깊이 느낄 수 있게 명창의 소리와 1인극 형식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한국 판소리 대표 새바탕인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차세대 명창 김정훈이 애절한 성음과 개면조의 슬픔을 담은 심청가를, 단단한 통성과 성량을 지닌 장문희 명창이 춘향가의 절절한 사랑과 지조를 노래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왕기성 명창이 쇼 무대 배경을 제작해 관객들의 몰입도도 높였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세 명창의 소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평택시 문화재단의 제작 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에너지 전력도 전력대로 하는 거야. 5위부터 8위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3: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4: 한 번에 빠져납니다.
2: 26도로 걸어선 거
5: 절약을 전략적으로.

0: 30개월째 가서 병원에 갔더니 뭐 여러 가지 테스트라더니 자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이제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뭐 그때는요. 뭐.
1: 누가 먹느냐고 안 오니까. 엄마, 엄마 이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커피숍에서 들은 거라고 피아노를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캐논을 한 소절을 쳤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악보 없이 자기가 듣고 곡다운 곡을 옮겼던 거죠.

0: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응원 울어버렸어요.
2: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3: 4,

0: 날도 참 좋구나. 쉬. 좋은 날에 여기 모인 양반네들 면면이 익숙한데 거 통성명이나 허여보세.
1: 으쉬 으쉬. 나는 난생부터 세상 이류인 치자 양반 차 양반.

나는 사람 아닌 개만도 못한 개잘량 쓴 모양반.

0: 히히. 자, 재미를 붙을 양반 놈들. 면면을 보니 우리 사촌들이네.
1: 이거다 저거다 좋다.
0: 우리 좋은 목청으로 옛 부르던 말뚝이나 한번 불러보세요.

0: 만들어! 사람이 사람 밥을 먹고
1: 그렇지.
0: 어찌 그리 개소리 헛짓거리 쌈박질만 하느냐. 이런 재미를 붙을 양반놈들아! 삼키면 똥이고
1: 에?
0: 삼키면 개고 삼키면 구렁이고
1: 제...
0: 삼키면 모두 사람이 아닌 것들아! 영로야 영로야 여기 사람 아닌 것들이 사람처럼 산다. 영로야!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마음을 다스리는 칼, 아니면 또 나쁜 마음을 도려내는 칼. 그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다양한 적이 그 나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 선인들은 이 장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죠.

아버지께서 75년 동안 장도를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나이를 먹으면서 성인이 되고 그 뒤로 계속 아버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수십 년 지켜봤죠. 지켜보니까 아, 이 장도를 만드는 일은 정말 나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전 가족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칼자루와 칼집의 비례감, 그 비례 때문에 칼의 그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칼날이 너무 강해도 부러지고 너무 지기 그 열처리가 안 되고 부드러우면 또 이빨에 나갑니다. 그러면 칼등은 칼날을 받쳐주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됩니다. 칼등의 부드러움과 칼날의 강함이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강하면서 부드러움.

이게 지금 이렇게 까맣지 않습니까? 이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이 까만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모래를 통해서 모래의 마찰을 통해서 때가 벗겨지면서 은혜 저기 그 은색이 이렇게 올라오는

근데 우리 한국 장르는 그 아름다운 예술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 100% 핸드메이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은 칼이 갖는 예술성과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까지, 정신 세계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0: 국회 같은 데서는 제일 높아. 그래서 좀 이렇게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 문화계 중에서 하는 얘기 지진 미쳤어. 그때는 장가 할아버지는 누가 옆에서 막 안 챙기려고 알아서 좀 이렇게 문화재 호수를
1: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재난적인 그 장도장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나는 장도장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숙명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기본 틀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 지금 현실에 좀 맞게 좀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보고 싶어서 하나씩 변형을 줘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장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미신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장도를 가질 수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가져주라. 장도는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바람입니다. 그게.

집이 있잖아요. 손을 댄 만큼 또 자꾸 뭐 모양이 변하고 결국 나중에는 야는 이제 소리로서 또 대하잖아 나를. 이 단단한 나무는 그 대신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제작자가 나무의 성질을 알아야 돼.

0: 전통적인 방법, 옛날 방법 그대로 정말 그 고집을 하시면서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웬만해서는 뭐 손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1: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 네.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다 표시가 나네. 반지 닫아졌구만.
2: 이건 안쪽 이 밑에가 이제 좀 움직이는 거.
1: 움직이지?
2: 네. 이게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게 판이.
1: 연습 나니까.
2: 네. 많이 써가지고.
3: 그렇지?
2: 네.
4: 이 악기 판이 보시면은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나무를 우선은 무겁고 좀 따뜻한 소리를 만드시려고 항상 아끼지 않고 좀 나무를 이렇게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것밖에 해왔는데 어느 날 세월이 다 흘러서 본 게 내가 나이가 꽤 많이 먹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이 길로 지금까지 왔구나. 내 평생을 여기다 전부 바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안쪽이 중요한 부분은 줄에서 줄의 장력을 통에다 전달해 주는 역할을 얘가 해요. 예를 들어서 낮으면은 연주할 때 좌우로 흔들림이 있고 너무 크면은 높으면은 또 동연할 때 불안정하고 적당한 높이가 있어요. 그 악기에 따라서

0: 손 고생하는 거 얘는 글쎄 고생이라고 안 할 거예요. 재미라고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데 보면 지금 농이 자국들이 다 있잖아요. 곱질 않고 여기 노랗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 완전 곰 발바닥이야 이게. 오늘 나무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이 나무는 여름에는 잘름 철 때인데 저기 보인다.
1: 아버지 그 이 정도면은 오동 나무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나요?
0: 이 정도면은 한 70년에서 80년 이렇게 껍질을 보니까 네. 이런 데서 자란 나무여야 아기가 소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런 나무가 어디 있어? 진짜 보기 드문 나무인데 참 잘 자랐다. 이야 정말 좋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1: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2: 아이고.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3: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5: 울었어요? 오.
6: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2: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7: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8: 사랑해요.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0: 이렇게 조금 두툼면 가죽이 풀려. 풀려면 연준이가 더 편해. 이 악기? 아, 이 악기는 서아프리카 전통 발람폰입니다. 발람폰. 마림바, 슬로폰, 잘로폰, 피아노 이런 거 다 할아버지가 이 악기.
1: 내와도 얄라 얄라 가니 얄라 얄라 얄라 얄라
2: 좀 같이 공유하고 좀 우리 음악 안에서 이것 좀 녹여내서 더 좋은 그런 음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런 작업을 해왔고.
0: 예, 한국말로 조금. 예.
3: 반갑습니다.
0: 예. Thank you. Try first intro. Intro. And we can show you first. Yes. Slowly, 천천히, 천천히, three, four.

3대째 음악한 집안 나왔어요. Traditional Africa Munae, 우리 그리어로 불어요. 우리 계속 왕 옆에 연주하게 주고 그때 TV나 라디오나 뉴스 이런 거 없었대. 우리 패밀리가 사람이한테 메시지 전달, 메시지 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지 하는 사람이에요.

see. Don't make you tired so much.

0: My biggest emotion is happiness. Happiness and movement. The power of movement that brings us together.
1: 진도 시킨코 보면은 서로 타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역사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서 전수를 하는 내용에서 좀 맥락이 이제 국악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0: 아프리카 타키랑 한국과 타키랑 다른 거가 많지 않아요. 영준인 스타일만 조금 달라. 왜냐하면 장구 보면 제메랑 장구 문양 똑같아요.
1: 오케이,
0: 그냥
1: 네, 네. 한번 해볼게요.
0: 네.

0: 저거 이거 이 플랫인 거죠. 그러니까 이
1: 이거 샵이야 샵.
2: 저희 1월이 저고리는요, 색동 저고리의 제주도 방언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이제 저희가 아미두씨 비롯해서 인종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개성도 너무 다 달라서 모여있는 걸 보니까 색동 같더라고요, 저희 팀이.

0: 아니 누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나한테 에너지를 줘 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에너지를 주는 쪽으로.
1: 프로라 재밌어요. 왜냐하면 프로라가 거짓말 말 없어요. 그래서 나 생각 이 노래가 사람이 힘든 거 많이 프로 할 수 있어요.

0: 기분이 어땠어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3: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4: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5: 감사합니다.

황후가 된 효녀 심청이는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적에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건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가 천하에 있는 맹인을 황성으로 호송하여 석 달 열흘 맹인 잔치를 벌일 적어

소견 거주 성명이며 나이 직업 자녀 유무와 가세빈부 유무식을 황제전에 올렸건다.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0: 한우농가가 번성했는데 혜민 씨도 이곳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축사. 소를 키우면서 혜민 씨의 오전이 바빠졌는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사료를 주는 중입니다. 아직은 서툰 것들이 많지만 젊음과 패기로 농장을 열심히 키워가는 중입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송아지도 판매보다는 웬만해서는 제가 계속 키우면서 또 그 송아지가 커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0: 4년 전 아버지께서 키우시던 한우 30마리를 물려받아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리수가 꽤 늘어 이젠 100마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비단 소만 넣은 것이 아닌데요. 직원도 한 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정육 일을 하던 혜민 씨 후배가 귀농을 계획 중이라 요즘 농장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2: 네, 아직은 초보.
0: 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혜민 씨. 소들이 우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우사 앞에 300평.
3: 힘들지 않아요?
0: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가만히 속에 든 것은 왕겨입니다. 소들이 집을 비운 사이 우사 바닥에 새 왕겨를 깔아주려고 합니다.
1: 금방 하니까 빨리 하자.
2: 네, 끝까지 해야 되는
1: 다 해야지.
2: 누가 할 거야?
3: 별거 아니지.
1: 별거 아니지. 근데 여기가 문제다. 연서가.
0: 승환 씨는 서울에서 놀러 왔다가 졸지에 왕겨 깔기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넓으니 생각보다 왕겨 양이 많습니다. 청년 셋이 열심히 일했지만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1: 아, 승환아, 너무 그쪽으로 안 해도 돼. 어차피 밀려나가니까 왕겨가 밖으로 나오니까. 아, 그만하자. 다 했다.
2: 아, 그렇습니다. 어우, 얼마 하겠는데?
1: 그래서 갈아주는 거야. 야, 소가 음해해야지. 떨어져라.

0: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요?
1: 너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2: 이거
1: 해야 되는 거야?
2: 이거 잘라가지고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1: 너 왜 그래 형님?
3: 이 부서져 없어요?
1: 어 이런 거 처음 보네.
3: 얘 미쳐봐.
1: 안 될 것 같은데?
0: 소들이 들어가며 문을 박아 경첩이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2: 내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안 되네. 어 이런 경우 처음.
0: 바가 경첩이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2: 내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안 되네.
4: 어 이런 경우 처음 보네.
0: 그런데 문이 부서져 열어놓은 사이 그 새를 못 참고 송아지가 우사를 탈출했습니다.
2: 근데 다 나오는데.
3: 어서 네가 이쪽으로 돌아.
1: 네.
3: 승환이가 여기서 막고 있어.
1: 예.
3: 그럼 내가 저기서부터 다시 물고 올게.
1: 예.
3: 알겠지?
1: 예.
3: 가!
1: 예, 바로 볼게요.
0: 열심히 뛰어가는 원석 씨. 그러나 안타깝게 송아지와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3: 더워, 더워, 더워! 야, 이거.
1: 보라카지인데?
0: 다른 송아지도 찾아봅니다.
3: 달려라! 달려! 다 집어넣어!
1: 일로 가자! 싸야 이번에 하고!
3: 야, 바퀴 돌아, 다시!
1: 어,
5: 힘들겠어요. 네? 아. 안 힘들어요?
1: 아, 괜찮습니다.
3: 아, 나는 힘들다. 도와, 도와, 도와! 일로 와, 일로!
0: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몰아붙지만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아, 아니 거기 아닌데. 그래도 다행히 우사로 들어갔네요.
3: 이걸 문 막아놔야겠다.
0: 고장난 문이라도 임시 방편으로 막아놓습니다.
3: 끝. 수고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몇 개나 잘라야 돼?
1: 한 일단 6팩?
0: 6팩?
2: 한우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큰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직접 소를 키우고 있다는 강점을 살려 유통 마진 없이 한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0: 요즘 한 근에 등심으로 한 근이면 6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거 국거리로 나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 그 실버스킨 제거해주고 그리고 국거리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해볼게. 네.
1: 당기면서 그냥 쭉 그리고 당기면서
0: 잘 안 되네. 오랜만에 하니까
1: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고 이렇게 당기면서 최대한 고기 안 붓고 근막만 벗겨내시는 거예요.
0: 나와, 내가 할게.
1: 네.
0: 나와.
1: 눕혀서 하셔야죠, 형. 눕혀서.
0: 이게 누운 거야.
1: 아. 뭐 오늘따라 이상한데? 아. 네? 형님 눕혀서 술을 눕혀서. 형님 눕혀서 사세요. 눕혀서.
0: 형 칼 두고 있다. 내가 사장이야, 임마.
1: 아, 네. 사장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2: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어설퍼 보이는데요?
1: 형님 이거 국거리로 팔아도 지금 될 것 같은데 형님?
0: 네 오늘 저녁에 해?
1: 네? 이렇게 두껍게 썰면 어떻게 해 형님? 아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한우값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형님. 네?
0: 아 잘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임마.
1: 형님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3: 소장 끝났습니다.
0: 다 했어?
3: 예.
0: 일을 시켜 빨리. 이제
3: 마음 될까요?
1: 나 쉬고 있어.
3: 나 노래나 볼까?
1: 아 됐어.
3: 어? 부르라고?
1: 아니야 됐어. 하지마. 쉬어. 일하지 말고 쉬어. 제가 할 거 없으니까. 알았지?
3: 마이크 어디 있어?
1: 아니 없어. 쉬어. 쉬어. 쉬고 있어. 쉬고 있어.
3: 알았어. 안 부르라.
1: 나 쉬어. 거기 가지 말고. 거기 아무것도 없어. 서아가 거기 아무것도 없어.

0: 좀 대꾸를 해주면 안 돼, 대꾸를.
1: 수관아 고생했다, 가서
0: 아,
1: 쉬어.
0: 대꾸를 해주지 말라니까요.
2: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오족을 저온 창고에 가져다 놓습니다.
3: 창고 좋아할까?
1: 그만하고 쉬어, 가서.
2: 한 곡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쓸쓸히 의자로 가서 강제 휴식을 합니다.
3: 제가 원래 뮤지컬 배우를 꿈꿨어서 이렇게 뮤지컬 쪽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근데 저기 동료들이 너무 호응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3: 아, 뭐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제가 하도 옆에서 노래를 불러 제껴가지고 지금은 따로 감흥이 없습니다.
4: 그래도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그 감흥이 없으면?
3: 아, 좀 이제 일상이어가지고

0: 자체도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 주문은 주로 전화나 인터넷 판매로 이루어지는데 이젠 단골 손님도 꽤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우 판매는 더 신경을 써서 꾸준히 수량을
2: 아이나 오빠 또
3: 왔어요?
2: 아빠
3: 또
2: 진짜 왔어?
3: 진짜?
2: 응 안 먹었어?
3: 안 먹었어 배고파
2: 밥 먹을까 우리 그러면 아이 배고프니까 아빠가 맛있는 밥 해줄게 이러고 있어
1: 요리 못하는 혜민 씨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솥밥인데요. 오늘은 가족들을 위해 솜씨를 한번 부려보려고 합니다. 불린 쌀을 돌솥에 넣고 쯔유를 3숟갈 정도 넣어준 후에 일단 불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버터도 한 덩이 넣습니다.

0: 다음에서부터 입고 올 거야? 응. 그럼 너 따로 준비하고 올래? 어때? 할 수 있겠어?
1: 나도 몰래.
2: 좋네.
1: 나도 몰래.
0: 하이도 할 수 있겠어?
3: 안 해.
2: 영화에서 입고 가.
0: 영화에서부터 입고 올 거야? 응. 그럼 너 따로 준비하고 올래? 어때? 할 수 있겠어?
1: 나도 몰래.
2: 좋네.
1: 나도 몰래.
0: 하이도 할 수 있겠어?
3: 아내와 아들이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혜민 씨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달이 떠 있는 이른 새벽. 오늘은 소를 우시장에 출하하려고 일찍부터 서둘러 나왔습니다. 소를 차에 태우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작업이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가 도통 차에 타려고 하질 않습니다.
2: 원래 동생이 와서 앞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빈 공간이 보이니까 또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안 찍으세요, 피디님.
3: 다시 열심히 소를 몰아봅니다. 제작진이 소가 도망가지 못하게 공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도주 실패입니다. 혜민 씨와 제작진의 협공으로 무사히 소를 차에 태우는데 성공했습니다.
2: 처음에는 좀 많이 다쳤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안 다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3: 늦지 않게 서둘러 출발합니다.
2: 사료값도 벌어야 되고 이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마리씩 이렇게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팔고 있습니다.
3: 차로 30분 정도를 달려 나주의 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를 이동해 경매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곳 나주 우시장은 매주 금요일 경매 시장이 열리는데요. 연 평균 15,000두 정도가 거래된다고 합니다. 경매는 7시부터 시작입니다. 접수를 마치고 소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시 왔습니다.
2: 옆에 소랑 비교해보니까 크지가 않아서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한두 달 후면 출산을 할 임신우인데요. 조금 작아 보여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4: 지금 1차 마감 시간 2분 전입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니, 원하는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2: 한 450만 원 정도만 받아도 만족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집중해서 경매판을 확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쉽게도 1차 경매는 유찰됐습니다.
2: 오늘 전체적으로 유찰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소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집으로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가격을 더 낮춰서 3차 경매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3: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안타깝게도 2차 경매까지 유찰된 상황. 혜민 씨는

0: 부분이요.
1: 혜민 씨도 아쉬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2: 여보세요? 차가 빠졌다고? 어디서?
3: 뭐 차 돌리다가 밭에 지금 차가 빠져가지고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1: 오후시장에 갔다가 허탕치고 왔는데 이번엔 차가 빠지는 사고까지. 아무래도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2: 나왔어?
4: 저희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2: 너 왜 안 보이는데? 이제 한 블록 더, 한 번 더 가면 내 축사 가는 길이거든?
4: 길을 몰랐어가지고.
2: 어제 몇 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
4: 쭉.
1: 도대체 차가 어디에 빠졌다는 걸까요?
2: 뭐 한다고 얘기를 들어와가지고. 야, 뭐한테 들어갔어 여기?
4: 아, 차 돌리려고. 길이 끊어가지고. 차 돌리려고 했는데.
2: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온다고?
4: 네.
2: 아니 뭐 시동이 안 걸려?
4: 아, 시동은 걸리는데 차가 아예 바퀴가 공회전.
2: 아니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 될 것인데 여기 왜 들어가는...
4: 아니 처음에 이게 앞에만 했다가 바퀴가 저 턱에 껴가지고 좀 더 빼서 나갈라 했는데 그래서 좀 과감하게 들어와 버렸네.
2: 그래가지고 어떻게 빼자고 이게. 강남 8학군 출신이라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광주 1학군 출신이야. 사고 안 치잖아. 어떡할 거냐고 말해.
3: 아, 이게 원래 전 저기서 할라 했는데 수환이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2: 강남 8학군이 문제구만.
3: 사공이 많으면 이제 산으로 간다고 하듯이. 예. 이번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5: 사공이 네. 친구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사공이 잘못이다.
3: 아, 그렇죠. 예.
6: 저 사실 사공이 아니었어요.
5: 아, 그 뭐였어요?
6: 저는 여기 그냥 차에 한 부품 정도 가만히 있었는데.
5: 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2: 내가 책임져야지. 자, 밀어봐. 다시 밀어보자. 야, 뒤에서 봐라, 뒤에서.
1: 아무리 밀어도 바퀴가 헛돌기만 해 차가 꼼짝도 안 하는데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2: 안 되겠지. 트랙터 가져와야겠다.

0: 하면 마법처럼.
1: 그야말로 마법처럼 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내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0: 용감해 보이는데요?
1: 자, 가자! 잡아!
2: 네, 잡아라! 잡아!
0: 닭 한 마리 잡으려고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0: 못 내겨.
1: 혜민아, 밥 잡는 거 힘들는데 어떻게 잡았어?
2: 아, 처음에 줄로 잡으려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하윤이랑 뛰어다니면서 잡았어요.
1: 고생했다.
3: 예, 새끼야, 그것이 뭐 서냐? 응? 갈고리 이렇게 잡아야지.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노프로 잡냐? 응? 연습 많이 해봐, 뭐.
1: 그래. 오로가나 가로가나 서울만 가면 돼.
3: 하윤이 아빠 닭 잡을 때 너는 뭐 됐냐?
4: 저 닭몰이 했는데 닭골다가 넘어져가지고.
3: 닭이 너를 잡을 뻔했구나.
5: 하루 종일 힘들었던 마음을 혜민 씨는 가족들에게 위로받습니다.

0: 어째 심심할 만하면 송아지가 한 번씩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어, 야,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어, 왜 그리로 가?
2: 이걸 많이 일어났어야지 얘기를 다 아예 막았어야지. 저기서 이렇게 할게.
3: 어, 아, 내가 저기 갈게.
2: 어, 저기 갔다 와, 그럼.

0: 왜 나왔냐 애들?
1: 아니 아까 약 준다고 살짝 열어놨거든. 어. 아 여기로 금방 나와버렸네. 아.
2: 들어왔은 게 됐어?
1: 네. 형 이거 오픈했어.
3: 송아지 추격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할 작업은 비타민 주사입니다. 면역력 상승에 좋고 번식에도 도움이 되라고 1년에 두 번씩 비타민 주사를 맞추는데요. 특히 봄에는 벌레도 많이 생기고 꽃가루가 날려 면역력이 약해지는 소들이 많아 잊지 않고 챙겨서 놔주고 있습니다.
0: 주사기 던져볼래? 한 개씩 던져. 어.
1: 우와.
3: 이제 소를 키운 지 4년 차. 주사 정도는 아주 능숙하게 잘 놓습니다.

0: 거짓말처럼 다시 소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1: 안 들려? 나 가운데. 가운데.
2: 나온다, 나온다, 빨리.
1: 나온다.
2: 보현상. 하나다.
1: 자, 3, 2, 1, 시작. 오른쪽.
0: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소의 먹이로 주려고 키우는 라이그라스 풀밭으로 형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파티길래 트랙터까지 동원한 걸까요?

0: 마이야르가 조금 올라왔을 때 한 번에 쫙 뒤집어야 육즙이 안 빠집니다.
1: 아우 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5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0: 기분이 어땠어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3: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4: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5: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지금 보내라고요?
1: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2: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3: 보안 확인 링크?
2: 확인하고 들어가실게요.
4: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아이.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

0: 이런 때 뭐 해야 되는지 알아?
1: 쇼핑! 무대에 서려면 화장품이 있어. 이게 요즘 인기 폭발이야.
2: 그래. 냄새도 좋네.
1: 자, 이렇게.
2: 아, 딱 귀여운 거.
0: 정연아.
2: 응? 이렇게. 아, 딱 귀여운 거.
0: 정연아.
2: 응?
1: 짠. 내 선물이야.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우리 맹세하는 의미로 하나씩 나눠 갖자.
2: 맹세? 무엇을?
1: 우리 우정 변치 않기로.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같이 굳굳하기로.
2: 뭐 그런 것을 맹세치기 나온다냐.
1: 안 하면 나 화낼 거야.
2: 아, 나 징한 거 사주겠네.
1: 아, 알았어. 허자.
2: 맹세 하면 될 거 아니야.
3: 저 윤정년이는 홍주란이랑 꼬부랑 할맛이 될 때까진 같이 굿굿을 하고 영원히 우정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됐냐?
1: 응, 됐어.
2: 아, 복부서도 장날이면 저라고 나와서 춤추고 돈 벌던 사람이 있었는데.
4: 아니, 저 사람은 돈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야.
1: 에?
4: 아, 그냥 자기가 춤추는 게 좋아서? 에? 자기 춤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는 게 좋아서 저러는 거야.

0: 잠 못 잤어?
1: 밤새도록 대본 보니라고.
2: 그러니까 애초에 주제넘게 방자를 하겠다고 덤비질 말았어야지.
0: 박초록, 그만 좀 해.
1: 니는 한마디라도 안 거들면 입에 가시가 돋냐? 아따, 니는 나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래?
2: 별 걱정을 다해, 정말.
1: 오메, 오메, 오메.

0: 쫓는 나야.
1: 그래, 내가 어째 그 생각을 못했지?
2: 뭐가?
1: 방자도 사람들을 웃기는 놈이잖아.
2: 응?
1: 쉴 새 없이 사람을 웃기는 방자는 말하자면 그라지? 광대 같은 놈이란 말이야.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웃기되 관객들 반응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춘향전의 광대 방자인 거야.
2: 어?
3: 야, 나 어디 좀 갔다 온다.
4: 정기공연 오디션 일정입니다.
5: 대본 받을 사람들은 다 받았지?
4: 네. 저 오디션 대본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임 연구생 중에 대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5: 간도크네. 신입생 누구?
6: 혹시 윤정년이야?
4: 네.
7: 윤정년은 참석 안 했습니다. 잠깐 나 좀 보자. 윤정년, 어제 최종 연습도 빼먹었다면서?
8: 네.
7: 너 윤정년 쫓아내겠다고 아예 공연까지 망칠 셈이니? 내일 개막하고 공연 시작할 때까지 윤정년이 안 오면 너 그땐 어쩔래? 이건 연구생 공연이라도 엄연히 메랑국국단 이름을 건 공연이야. 네 독단으로 공연을 망치게 놔둘 순 없어.
8: 공연을 망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방자 역 제가 할 겁니다.
7: 이몽룡 역을 맡은 네가 방자를 어떻게... 너 설마 1인 2역을 하겠다는 거니?
8: 네.
7: 어떻게 하겠...

0: 이보시오, 남이 편지 다 줬어. 여보, 그런데 당신이 춘향이와 어찌되오?
1: 어찌되어 묻는 것이 아니라.
0: 아니, 이가 누구요? 도련님이시지요? 아, 그렇지요, 도련님이시지요?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 얼굴이 어찌 이리 되었소?
2: 진전이요!

0: 참말로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가는 줄 알았는데 오긴 왔네.
2: 오면 뭐해? 리허설도 빼놓고 호흡을 어떻게 맞추겠다는 거야?
0: 40분 남았습니다. 다들 빨리 준비하세요.
1: 너 안 오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뭐하다 이제 온 거야?
0: 방자찬이라고 좀 가르쳤지?

0: 알았네, 알았어. 에휴.
1: 쟤 절에서 첫 대사나 제대로 치겠어.
2: 장가 보네.
3: 여그가 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삼남서 제일 가는 강알루랑께요. 어짜요? 아이, 아 어짜요?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잘 지었지라?
4: 워메 워메, 우리 도련님이 그냥 강알루를 보고 벌써 넋이 빠져버렸는갑네.
3: 저 기와꿀엔 둘들이야. 나는 광알루, 광알루 하기에 아주 굉장하려니 허였는데 고작 이것을 두고 그리하였단 말이냐?
4: 그만 말씀이여. 아따 좀 퇴락하였다고 그라여. 자, 이 다락에 한번 올라오시어갖고 이 사방 경치잠 봐보셔.
3: 니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구나.
4: 그라저잉. 으따, 날 좋을 때 그냥 여기서 막걸리를 한 잔을.
3: 아니, 저자는 누구냐?
4: 을렐레, 무먹어 그라까이.
3: 내 부채 끝을 보아라. 저기 건너 말이다.

0: 것도 안 보이는데요?
1: 네 눈에는 저것이 안 보인단 말이냐?
0: 참말로 아니 아니 그럼 이 백주 대낮에 귀신이라도 보인단 말이여?
2: 해도 갔고 달도 같은 어협분 미운이 나온다. 천사 목소리를 번듯 틀어 양 큰의 줄을

0: 제로 자자자몸에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중충 충충거리고 건너간다. 조약도 덮어지마 버들에 앉은 꿰꼬리 툭차 후천 알려보고 잠소마직도 끈죽장 삼어서 자르르 끌어 이리저리 건너가 준양춘천 허느 앞에 파도를 드넘들어서 준양을 포로대 건원이 뜨게 안하렸다. 준양아!
1: 아따 향단이 너는 나하고 놀자. 으쌰.
0: 짝을 찾아서 펌 노래를 부른다. 펌 노래를 부른다. 준양 아가씨 목명도련님 펌 노래를 부른다.

0: 알아들고 우리들은 임을
1: 이게 성년이가 찾은 방자구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시름 있게 하고 웃게 만드는 광대.

0: 초옥의 보물 찾세.
1: 이게 뭐야? 관객들이 다 좋아하고 있어.
2: 인자가 저런 박수를 받다니 말도 안 돼. 이거 완전히 윤정연 동무대처럼 됐잖아. 정연아, 너 정말 잘했어.
3: 나 무대 배를 불고 있는 건 아니지?
2: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봐, 관객들이 저렇게 좋아하잖아.

0: 막
1: 목룡 춘향 월매 소리 끝나면 바로 나갈 준비해.
2: 네.
3: 영서야, 잘 부탁해. 우리 같이 멋진 무대 만들어 보자.
4: 뭘 부탁한다는 거야?
3: 어?
4: 무대인은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야. 남한테 어물쩡 기대려고 했다가는 무대 일을 망치고 말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5: 이리 오너라, 헛번 오이자.

되느냐. 동굴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르르르 부어씨난 발라버리고 풀분점 움퍽 떠 반간 진술 움 버그랴느냐. 아.

상황

0: 봉호면 어떻겠느냐?
1: 뭐 여시방? 무시 휙 지나갔는디? 그 당신 껍딱 보고 말을 들어본 게 꼴불견이네. 내가 꼭 안 보여주려고 허였는디 당신 문자 속이 또 기특하여 보여주는 건께 후딱 보고 봉해주셔.
2: 너는 저만치가 있거라.
1: 조심조심 보셔. 아이고, 나는 쪼까 쉬어야겠구만. 아유.
3: 아이고, 주향아. 처장!

어여 이것이 무엇이여? 이 아유 아이고 이놈의 어른 이놈의 편지를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아이고 어메 들어라 이거 눈물이고 코피 다 젖었네 이거 들어가 들어 근데 저 목소리가 말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같은데? 그 보이쇼? 아이, 아이 좀 보이쇼? 아이 잠깐만, 그 얼굴 좀 보이쇼?

뜰 때까지 엎어져 있을 거예요? 아유!

0: 뭐야? 이 상황에 계속 연기를 하는 거야?
1: 오냐 방자야, 우지 마라. 내가 진양을 구해오겠다. 아이, 걱정 말거라.
2: 서방님도 참, 저를 다 속이시고 어째 서울서 한가락하고 오신 거잖아.
1: 아이고 이놈아.
2: 또 칠칠 맞게 무엇을 또 떨치고. 에이, 설마 이거
1: 누웠다가는 천기 누설을 하겠구나. 이리 따라오너라.
2: 아이고 서방님, 아 좋아서 안 그래요.
0: 가려고? 더 볼 것도 없겠어.

0: 오늘 모두들 고생 많았다. 메란 국극단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공연이었다. 오늘 무대에 서면서 느꼈던 압박감과 두려움과 맞서 싸웠던 경험들은 너희에게 다 좋은 밑거름이 될 거다. 수고했다. 윤정년. 아까 무대에서 느꼈던 압박감과 두려움과 맞서 싸웠던 경험들은 너희에게 다 좋은 밑거름이 될 거다. 수고했다. 윤정년. 아까 무대 오르기 전에 지팡이 확인했니?
1: 안 했으라.
0: 무대 오르기 전에 분장과 의상 그리고 무대 소품을 스스로 체크하는 건 기본이야.
1: 예.
0: 그래도 빠른 시간에 어떻게 너만의 방자는 찾았구나.
1: 그 말씀은
0: 도영이한테 얘기 들었다. 내일 아침에 단장실로 와서 대본 받아가라.
2: 사과해?
1: 뭘?
2: 내가 대본 받아내면 내가 실력 없이 들었다고 한 거 사과하고 문옥경이 뒷배니 어쩌니 그 소리도 집어치우겠다고 했잖아. 뭐도 있는 데서 사과하라고.
3: 미안해.
2: 뭐라고? 네가 사과했으니까 내가 넘어가 준다. 안 돼, 네 인자부터 또 헛소리 했다가는 나한테 뒤진다.
3: 윤정년은 오늘 춤도 노래도 제멋대로였어. 정기 공연에서 저랬다가는 단장님이 불벼락을 내렸을 거야.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할게. 열흘 만에 저렇게 자기만의 방자를 찾아올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 못했어.
4: 오늘 공연을 보고 나니까 왜 정년이가 내 제안을 거절하고 굳이 방자를 하려고 했는지 알겠어. 어쩌면 윤정년은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더 큰 배우가 될지도 몰라.
3: 그래, 윤정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역시 지금은 영서 실력이 제일 출중해.
4: 맞아. 허영서는 오늘 소리 하나만으로도 거기 있는 관객들을 다 휘어잡았어. 근데 허영서 연기를 보니까 알겠어. 왜 단장님이 그동안 그 애를 촛대로만 세웠는지. 내가 궁금한 건 너도 이미 허영서의 한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선 말을 안 한다는 거야. 누구보다 배우 보는 눈이 날카로운 니가.

0: 너네들이 윤정연 지팡이 미리 망가뜨려 놓은 거지? 잡아뗄 생각하지 마. 아까 너네들 이상한 신호 주고받는 거 똑똑히 다 봤어. 앞으로 그런 짓 두 번 다시 하지 마.
1: 너도 윤정연 싫어하잖아.
2: 그래! 너도 윤정연이 알아서 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방자역시킨 거잖아.
1: 응, 맞아 맞아.
0: 내가 너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 벌리는 줄 알아? 난 윤정연이 도망가면 혼자서 1인 2역을 할 준비가 돼 있었어. 너네는 아까

0: 이식이 아까 나 도와주려고 한 그 고맙다이. 니가 영 싸가지 없다고만 생각했는디 아따 나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1: 착각하지 마. 널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까 네가 망칠 뻔했던
0: 그 시기 아까 나 도와주려고 한 그 고맙다이. 니가 영 싸가지 없다고만 생각했는디 아따 나가 잘못 생각한 거.
1: 근데 여긴 내 실력이 좋았던 거지 네 실력이 좋았던 게 아니라고.
2: 그러는 너는? 너도 오늘 공연 봤으면 윤정연이 가진 너무 뚜렷한 단점을 눈치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 오늘 공연에서 윤정연의 장점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그거, 그건 윤정연의 발...

자, 뛰어! 뛰어! 너희들 같은 체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기 공연 들어가면 적어도 일주일에 7번 이상은 무대에 서야 하는데 체력이 없으면 연기를 잘하든 노래를 잘하든 말짱 도루묵이야. 자, 무대에서는 액션, 특히 칼 싸움이 아주 중요하다. 허영서, 윤정년, 앞으로 나와서 목검 잡아봐라. 좀 전에 본 것처럼 둘이 합을 한번 맞춰본다. 시작해봐.

0: 죽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1: 자,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아, 이번에 진짜 이기 자신 있구만이라.
0: 이기기 뭘 이겨? 이게 지금 서로 이겨먹겠다고 힘자랑하는 장면이 아니잖아.
1: 어, 칼싸움인지 이겨야 되는 거 아니대요?
0: 둘 다 들어가고 백도행 나와라. 자명고 제5막. 몽룡공주가 죽고 분노한 호동왕자와 고미걸의 결투가 시작된다. 내가 호동왕자, 백도행이 고미걸이다. 고미걸 이 비열한 놈. 넌 너를 죽여

0: 원수를 갚겠다.
1: 하려나도 나 어린 왕자여, 괴롭구나 젊은이여. 너도 원하지 않았느냐? 자명고찌 끼를 낭낭을 짓밟고 부수기를! 나는 네 욕망을 이루어줬을 뿐이다. 저승에서 공주에게 안부 전해주시오, 왕자여.
2: 그러네.
3: 도행선배 칼싸움 실력은 최고니까. 아, 괜히 최고의 가닥기라고 하는 게 아니야.
0: 윤정년.
2: 예.
0: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
2: 합이 중요한 거구만요.
0: 그래, 합이 중요해. 애정씬이든 싸움씬이든 가장 중요한 건 상대 배역과 호흡을 맞추는 거다. 제각각 아무리 훌륭한 연기를 한들 눈앞의 상대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관객들은 금방 집중력이 떨어진다. 다들 이 점을 명심하도록. 알겠나?
4: 네!
0: 좋아. 다음은 홍주란, 박초록 나와.

0: 의사 선생님 뭐라 하시디?
1: 팔에 금 갔대. 한동안 이거 하고 있으래.
0: 아따.
1: 가자.
0: 박철옥 그놈의 가시네.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아, 그러고 무학스럽게 휘두를 일이야? 그런 거 한만 맞추면 그만이지. 아따.
2: 아야.
0: 아, 기운 내랑 깨. 그래도 금방 갔단 게 그 팔만 안 움직이면은 오디션 효과지는 금방 났을 것이야.
1: 오디션이 문제가 아니라. 정연아, 먼저 들어가. 나 잠깐 들렀다 갈 데가 있어.

0: 야, 간도 크네. 단장님이 백과대에서 일하지 말아 가시던디.
1: 아, 그건 국국단 이름 팔아서 노래 팔지 말라고 한 거였잖아. 나 여기서 그냥 서빙님만 하고 있고 나 국국 단원인 것도 몰라. 옥경 선배나 혜란 선배 같은 주연들이야 돈을 많이 벌지만

0: 가방 안에서 그걸로 돌아다니면 보기가 좋니? 아, 지금 안 그래도 진짜 바빠 죽겠는데.
1: 제, 지가 쭈란이 대신 일할게요. 그러면 되지라.
0: 쭈란이 다 나을 때까지 네가 대신 일하겠다고?
1: 예.
0: 너 이름이 뭐니?
1: 윤정년인데요.
0: 아우, 얘가 또 사투리를 쓰네. 여긴 손님들 접대하는 직업인데 사투리 쓰면 곤란하지. 우리 다방 품위 문제도 좀 있고.
1: 아니, 사투리를 쓰는 것이 품위가 뭐지? 인자부터, 아니 지금부터 표준말을 쓰면 되지요? 아, 작정하면 서울말도 잘 쓰거든요. 인자부터, 아니 지금부터 표준말을 쓰면 되지요? 아, 작정하면 서울말도 잘 쓰거든요.
0: 우선 일하는 거 보고 계속 쓸지 말지 결정할 거야.
1: 예.
0: 유니폼 줄 테니까 나 따라와.
1: 예.
0: 너 뭐 하는 거야?
1: 그럼 어쩐데. 친구가 힘들 때는 도와줘야지. 너 아까본 게 안 잘리려고 용을 쓰더만. 너 났을 때 끄정. 그때까지만 내가 일할게.
2: 그러다 국국단에 너 여기 드나드는 거 들키면 네 마음만 내가 받을게.
1: 잘리면 안 된다면서. 너 돈 벌어갖고 집에 약값 보태줘야 한다면서. 나도 가족들 호강시켜 죽었다고 집 뛰쳐나온 거라서 네 마음이 뭔지 알아.
2: 들키면 너도 혼날 텐데.
1: 걱정하들 말아. 뭐 매랑 국국단 단원인 것만 안 들키면 되지. 그러고 뭐 서빙만 할 것인데 뭐가 걱정이래. 맛있게 드세요. 응?
3: 아가씨 여기 물 한 잔만 주세요.
1: 아, 물 드릴까요?
3: 미승현. 어, 왜, 왜. 저기 안쪽 자리.

0: 그냥 이꼴로 맹글어놓고 사과도 안 하냐?
1: 내가 일부러 그랬니? 연습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주란이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대신 나서서 야단이야?
0: 그러고 본 게 네하고 나 사이에 아직 계산이 안 끝났지?
1: 어?
0: 너 내가 대본 받아내면 내가 시키는 거 뭐든 한다고 했냐 안 했냐? 아야, 네 그 이쁜 조동아리로 막 갑자기 두 소리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
1: 해! 하면 되잖아! 누가 언제 안 한대?
0: 다음은? 아따, 앞으로 그 주란이 팔 났을 때 끄죠? 그 주란이가 해야 되는 청소, 빨래, 설거지 그거 네가 다 해라잉? 어? 음에야 글래질부터 해야 뜨겁다니까. 음에. 주란아! 가자잉!
1: 아 윤정열! 아, 네가 하는 거 마저 하고 가!
0: 했다 했다. 니도 조금 먹을래?
2: 됐으니까 너나 먹어. 근데 갑자기 찐빵을 사왔어?
0: 너 팔 빨리 나서려면 잘 먹어야 돼.
2: 찐빵 먹으면 팔이 잘 나는데?
0: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약이 되는 거야.
2: 명언이네.
0: 뭐? 왜? 왜?
2: 나 그만 갈까? 아, 그만 갈게.
0: 가긴 어딜 가야. 취침 시간도 다 멀었는데.
2: 됐어. 내가 나갈 거야.
0: 뭐야? 누가 있네. 지도 찐빵 사 먹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니야?

0: 야, 하영서. 대련에서 날 이긴 사람은 단장님밖에 없었는데. 역시 영서는 허둥왕자로 오디션을 보겠구나.
1: 아니요, 고미걸로 볼 생각입니다.
0: 네 마이가 아니라 가닥기로 보겠다고?
1: 네.
0: 저번 연구생 공연 때도 이몽룡 맡아서 그렇게 잘해놓고.
1: 나중에 네 마이를 잘해내기 위해선 지금은 가닥기 연기를 해보는 게 저한테 필요해요.
0: 정말 영서다운 접근법이구나.
1: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 이몽룡 연기 선배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글쎄, 넌 이미 완성형에 가까워. 오히려 네가 언제 치고 올라올까 내가 긴장해야겠지.
1: 아, 아직 그 정도까지는.
0: 아니야, 누군가 내 자리를 위협해 주길 정말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네가 제일 근접해 있다. 아, 호동왕자든 고미걸이든 그냥 즐겨.
1: 네?
0: 즐기라고. 그러기 위해선 네 스스로를 많이 내려놔야 할 거야.

0: 그럼 그 정옥자 씨는? 정옥자 씨 다리 다치셔서 당분간 댁에서 꼼짝 못 하시잖아요. 그럼 어떡해? 저기 패트리샤 와 있던데 패트리샤한테 부탁해보면 안 될까요?
1: 패트리샤? 아니야. 괜히 패트리샤한테 노래 시켰다가 기다리느라고 못 쓰고 있잖아.
0: 미치겠네. 미스 윤!
2: 잠깐만 이리 와봐.
0: 오늘 저녁 공연 무대가 갑자기 펑크 나서 그러는데 노래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어?
3: 저 말이에요? 아니요. 저 노래할 줄 모르는데요.
0: 그래? 국극단 단원이 노래를 못 불러?
3: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0: 그러지 말고 오늘 딱 하루만 불러줘. 어? 내가 지금 받는 시급보다 50% 더 챙겨줄게.
3: 아우, 아니요. 아우, 저 정말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요. 그 서빙만 하러 온 건게 서빙만 하고 갈게라.
0: 안 부르면 지라니까 확 잘라버린다. 정년 씨 때문에 주란이가 잘려도 괜찮겠어?
4: 자, 여러분. 오늘의 초대 가수 윤정년 양을 모시겠습니다.

0: 저 친구 목소리 제법 쓸만하네.
1: 그러네요.
2: 윤정현 씨, 아까 노래 잘 들었어요. 나도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정현 씨는 음색이 아주 독특하던데요?
3: 아, 고맙습니다.
2: 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하는 박종국이라고 해요.
3: 방송국이 뭔디요?
2: 정현 씨를 스타로 만들어줄 곳이에요. 텔레비전 있고 세상을 휩쓸 텐데 우리 방송국이 국내에선 선두주자가 될 거예요. 정연 씨 재능을 크게 키워보고 싶으니까 스타가 되고 싶은 생각 있으면 나중에 그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요.
3: 텔레비전?

0: 겪어봐? 무엇을? 그렇게 소리를 해봤다 그 말이요?
1: 이 말 저 말 할 것 없어. 버트 가. 집에 가.
0: 아니 왜 말을 하다 말어? 아니 말을 왜 하냐고. 아 언니. 아 왜 말을 하다 말어?
1: 집에 가.
0: 아 언니.
2: 동선아. 오랜만이다, 공선아.

0: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제 성이 핫이냐고요? 아, 아닙니다. 제가 하멜 연구에 평생을 바치기로 해서 하멜의 이름자를 따서 하 교수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아주 특별 소리로 시간 여행을 여는 미린의 연주단입니다. 자, 이제 연주가 시작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17세기의 나가사키의 항구로 또는 폭풍우 치는 어느 바다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시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길을 어느 방향으로 정하셨나요? 저는 하멜 연구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길이란 어딘가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길은 부와 명예로, 어떤 길은 또 미지의 세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인공,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 승원장님,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1: 어, 거기, 그쪽으로 내려놓을게요.
0: 아, 저기, 여기요.
1: 으쌰. 아이고. 아이고. 아, 자연들, 이쪽으로 와서 앉아볼게.
0: 예? 왜요?
1: 어? 아, 피터, 이거 한번 마셔봐.
0: 응?
1: 얀센, 이거 뭐지? 자연들 한번 마셔보게.
2: 건물인데?
1: 잠깐만. 으쌰! 아우,
0: 아이고, 아우, 아우, 아 이거 왜 이렇게 써요?
3: 아 이거 무슨 아. 약이에요?
1: 아우, 이것이 바로 커피라는 것이야.
3: 커피요?
1: 그래, 앞으로 이게 돈이 될 거야.
0: 이게 돈이 된다고요?
1: 그래, 에이. 난 이것으로 일본과 무역을 할 걸세.

우리가 더치 커피라고 들으는 찬물을 한 방울씩 뚝뚝뚝 내려 마시는 커피. 원래 더치란 뜻은 네덜란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 네덜란드 상인들이 배에서 오랫동안 커피를 보관하기 위해 쓰던 방법이지요. 그 원두 커피가 실려있는 스페르베르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GPS가 고장난 채 기막힌 운명의 길로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했는지 다음 막을 확인해 보시죠.

0: 네, 방금 여러분께서는 음악으로 한 척의 배가 희망에서 절망으로 가라는 모든 과정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폭풍우는 그렇게 스페르베로를 좌초시키고 나서야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낯선 땅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 틈에서 그들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긴 너지? 말을 들어보니 일본인 것 같고 절대 아닌 것 같고, 여긴 어딜까? 선원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이끌려 허름한 건물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멀건 죽 한 그릇과 창살 너머로 보이는 신기한 풍경이 전부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하멜 일행이 갇혀있는 저 초라한 집이 그냥 평범한 시골집처럼 보이시죠? 천만에요. 저것은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서 가장 높았던 한 남자가 마지막 숨을 거둔 바로 그 집입니다. 아주 기구한 역사를 품은 곳인데, 그곳이 바로 비운의 왕 광해군이 마지막 유배 생활을 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자, 그럼 그 비운의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겔파르트?
2: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 이름인데.
3: 아마 일본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어느 섬일 거야.
2: 아, 어?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3: 진정한 것도 같다.
2: 맞아요. 동물원에 동물을 보는 마냥 신기한 것 같아요.
3: 누군가 오고 있어.
4: 아이고, 이것도 하영 먹으라잉. 이거 말도 안 통하고만. 하영들 먹어서 이게 선단이네. 배뽕그랑하게 하영들 먹어라, 하영들. 하영들 먹어. 에휴.
3: 먹어도 괜찮겠지?
2: 아이, 괜찮겠죠. 어제도 먹었는데.
3: 그래, 먹자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야.
2: 그런데 이 나라의 음식 특징은 특별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0: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 같군.
1: 그러게요. 편안하면서도 묘한 슬픔이 느껴지네요.
2: 저는 이 순간을 이렇게 하멜이 처음 표류하게 된 곳은 제주도인데요. 과연 처음으로 도착한 동네는 어느 동네일까요? 네, 바로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출몰하는 곳. 대한민국에서 노을이 가장 아름답게로 소문난 노을 해안로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 최고의 절경에 하멜 일행이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하멜이 보고서에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그 배경은 농남봉과 한라산. 그런데 372년 전 첫 표착지 그림 속 지형이 지금과 소름돋게 똑같습니다. 바로 대정읍 신도포구 도구리알 해안이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주에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372년 전 이방인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어쩌면 언젠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함께 더치커피 한잔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난파된 선원들은 이곳에 온 지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낯설기만 하던 제주의 바람과 돌담에도 조금씩 익숙해져갈 무렵 하멜 일행

0: 이렇게 추운 날에도 바다에 뛰어들다니. 게다가 파도가 저렇게 치는데도 말이야.
1: 아, 제가 보기엔 저들이 저렇게 채취를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0: 아, 정말 놀랐군. 일개 안 여자가 그것도 맨몸으로.
2: 자, 보셨습니까? 저 시커먼 바다로 요즘 같으면 산소통, 잠수복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첨벙첨벙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분들의 바다밭으로 출근해서 전복이랑 소라, 해산, 멍게를 아주 못 뽑듯이 쑥쑥 뽑아 올립니다. 자, 이제 태평소 소리가 들리면 그게 바로 해녀들의 만선을 울리는 축포 소리 같은 능객가락입니다. 거친 바다를 헤엄치는 그들의 숨소리와 함께 17세기 하멜의 눈앞에 이 섬의 진짜 주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친 바다를 놀이터 삼아 살아가는 바다의 여전사 해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 음악을 들으시면서 상상 속의 해녀들을 만나셨나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자, 그럼 이 멋진 음악을 연주해 준 미리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제주에서 하멜의 표류는 끝이 나고 이제 육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척박했던 섬과는 달리 풍요로운 곡식이 넘실대는 남도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조선의 가장 큰 명절이라는 한가위를 맞아 인자한 관찰사가 낯선 이방인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어이, 제자들 나와봐. 응. 아이고, 아이, 폭삭 소감서들이 호설만 다 속아줘. 예? 아, 그거 끝나면 나가 그거 뭐지? 어, 진도 명주 있잖아, 홍주. 그거 나 한 통 내거라. 고생해줘. 예, 예. 네.

0: 멀고 험한 바닷길을 건너 이역 만리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 오늘은 우리 조선의 가장 큰 명절인 한가위라고 하오.
1: 한가위?
0: 그렇소. 온 가족이 모여 풍요로움을 나누는 날이지요.
2: 아, 추수감사절이군요.

한가위의 짧은 시간도 지나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작정 시도했던 탈출은 실패로 돌아왔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동료들은 지치고 힘들어 결국 병과 절망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희망이란 단어는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를 장엄한 음악에는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멀리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린 아내가 달님이시여

0: 하늘이시여, 정녕 우리에게 길은 없단 말입니까? 정녕이 절망한 늪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단 말입니까?
1: 아니 이거 무슨 정신이 어떡한 말이고? 아니 잔뜩 기대행 만나시니 이거 구를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흥분을 하다 보니 재주어가 막 튀어나와 버렸네요. 아니 기껏 희망을 가지고 만났는데 절망적인 말을 들으니 아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방금 저 하멜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하멜도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 양반이 말하는 것 좀 보게. 아니 내가 새라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여기 올 때 뭘 타고 왔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배를 타고 왔겠죠. 그럼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0: 인간은 절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 올리기도 합니다. 1666년 9월 4일 찰흙 같은 어둠 속에서 하멜과 동료들은 목숨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 선생님, 우리가 모은 돈으로 산 배를 정말 띄울 수 있을까요?
2: 쉿! 하멜, 목소리 낮춰.

0: 이제 필요한 건 하늘의 도움뿐이야. 오늘 밤 달이 지고 썰물이 시작되기 전 우린 이 지옥을 벗어나는 거야.
1: 그래야죠.
2: 그래, 결심의 썰을 외친 우리 하멜 일행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는 미션 임파서블급의 작전이 펼쳐집니다. 이름하여 여수 밤바다 탈출 작전. 저들 앞에는 조선 최고의 수군들과 최정의 함대와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쪽배 하나로 빠져나가겠다니, 아니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계란으로 항공모함 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발각된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맙니다. 지금부터는 저들의 심장 박동 소리자 운명에 맞서는 외침이며 자유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의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저들의 탈출을 응원해 주시죠.

0: 육지다! 육지!
1: 돼지마! 돼지마가 보인다! 살았다!
0: 살았어!
2: 해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해냈습니다. 13년 만에 밟은 나가사키 돼지마. 그러나 그의 긴 여정 하멜로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난 13년간의 기록이 있었고 고국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마지막 사명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668년 마침내 돌아온 고향 암스테르담. 돌아온 자의 책상 위에 13년의 세월이 다시 살아납니다. 폭풍우의 비명, 낯선 섬의 슬픈 노래, 바다 여인들의 힘찬 숨빗소리, 달빛 아래 강강술래.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대한 기록이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밀린 월급 때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13년치의 월급을 받기 위해 증거자료로 제출한 보고서가 오늘의 하멜 표류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받았냐고요? 네,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것도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가 유럽에서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동인도 회사에서도 안 줄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이 보고서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죽어간 동료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보고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보고서는 유럽 사회에 조선을 알리는 최초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미지의 왕국 코레아.

0: 조선.
1: 파티비아발 스페르베르호의 불행한 항해일지. 우리는 스페르베르호를 타고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 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강.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액.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저한테 타악은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큰 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민속 음악은 너무나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고 연주를 했을 때 행복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음악인 것 같습니다.

0: 저희 팀은 다 악기에 몰빵되어 있는 멤버들이라.
1: 찬우 잘해잖아, 찬우.
2: 그러면 제품이 끝나고 그게 약간 애매한다 지금. 그 요즘 가족 단위 초등학생 현대 직장인.
3: 전통 음악 집단 셋은 그 앞에 팀 이름처럼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이제 민속악 팀입니다. 그 대학 시절에 만나서 지금 이제 졸업 이후까지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온 이제 한예종 그 음악가 친구들과 이제 동생, 후배들 이렇게 함께 만든 민속악 팀입니다.

전통 음악을 뭐 그대로 연주하거나 아니면 전통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해서.

좋은 반주자와 좋은 세션의 그런 공연이 끝난 이후에 짜릿함이 또 있어요. 반주자로서 상대의 중요한 공연,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는 거죠. 바라지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을 나로 인해, 그러니까 나로 인해 상대방이 빛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연이 좋았을 때 또 짜릿함이 있어요.

0: 되게 항상 열심히고 맨날 국악만 듣고 국악밖에 모르는 국악 바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열심히 그냥 좋아서 하는 게 되게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고.
1: 제가 생각하는 이민영 연주자는

제가 이제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국악을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통연희단 꼭두새라는 단체에서 제가 꽹과리와 장구를 배우면서 그때 그 꽹

0: 안녕하세요. 인속극장 풍류에서 이민영의 FAQ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학습한 소도소리, 장단, 태평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보러 많이 와주세요.
1: 한 개 풍류만

0: 아쟁이 어디가 편하시지? 네. 왔다 갔다 하기 여기가 아쟁이 여기 앉고
1: 나 그 사고 났을 때 그 영상 가지고
0: 감독님 혹시 핀마이크 여유가 없을까요?

0: 지금 공연이랑 또 완전 다른 그 창작음악 공연을 하고 왔는데
1: 이게 거의 매일같이 스케줄이 있고 연습이 있고 이러다 보면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2: 네.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정말 예를 들면 민속음악이 좋다 재미지다 했을 때 민속음악을 했을 때 그게 좀 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를 간혹 이제 무대에서 장구를 치면서 하기도 하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무대에 쓸 때도 있는데 소리라는 건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어려운 장르인 것 같은데요. 저에게 소리는 뜻밖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고 그 즐겁더라고요.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국악인으로서 그리고 민속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소리를 좀 천천히 꾸준하게 놓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요즘입니다.

조선 왕실의 큰 제사 종묘대제. 제례를 올릴 때 노래와 춤, 음악이 어우러지는데 이를 종묘제례악이라 한다. 궁중음악의 정수를 일컫는 종묘제례악. 하지만 우리 음악이 아닌 중국 음악이 연주되었다. 이를 안타까워해 하룻밤 만에 종묘제례악을 작곡한 천재 작곡가가 있었다. 그런데 종묘제례악을 만든 이는 음악가가 아니다. 종묘제례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누구일까? 유교를 기반으로 세워졌던 조선은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종묘제례악은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재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지의 한음에 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국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

두 번째 무대는 김채음이 언니의 지향이리의 해금산조입니다. 지향이리의 해금산조는 경기 지역의 무속음악과 민요의 선율을 바탕으로 지향이 명인이 구성한 해금산조로 섬세하고 경쾌하며 다채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김채음이 언니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부대는 김진현 오빠의 적벽가중 군사설음 대목입니다. 적벽가는 삼국지연의 가운데 적벽대전의 세 번째 부대는 김진현 오빠의 적벽가중 군사설음 대목입니다. 적벽가는 삼국지연의 가운데 적벽대전의 중심으로 영웅들의 투쟁과 군사들의 애환을 엮어 재구성한 판소리 작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부분은 군사설음 대목 중 사칭가로 전쟁터에 나온 어린 군사들이 부모님을 그리는 설음과 꼭 살아 돌아가고 싶은 염원을 노래한 대목입니다. 그럼 김진현 오빠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정사연하여 알 니 말 돌 다마는

거듭.

선내는 기울어지니 출문망이 몇 번이며 바람 불고 비주얼

네 번째 무대는 송원 소리나래 친구들의 수군가중 원의 수변 가자서가 도라지 타령입니다. 먼저 수군가중 원의 수변은 용궁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에서 넓고 먼 바다의 풍경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연이어 들려드릴 가자서가는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탈출해 백주부에 다시 업혀 세상으로 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0: 지부가 토끼를 구하여 수궁을 들어갔지.
1: 수궁을 들어가서
0: 용왕에게 배를 꼭 떨게 되었는디 토끼가 으찌개가 많던지 왠갓 개구를 부려 용왕을 딱 속이고 세상 밖을 다시 살아나오는디

다섯 번째 무대는 화동 정제예술단 친구들의 아박 향발합설입니다. 작은 제금인 향발을 치며 추는 향발모와 여섯 조각의 상아를 묶은 아박을 들고 치며 추는 아박무를 재구성한 무대로 경쾌한 소리가 흥을 한층 돋구는 역할을 해 궁중장치에서 빠지지 않던 향악 정제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럼 화동 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야, 첫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 난 소리 소원 친구들의 베띠오라입니다. 베띠오라는 민요 형식으로 우리 민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배에 희망을 담아 띄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파도에 넘실대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배의 모습을 동살풀이 장단으로 흥겹고 씩씩한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소원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고!

0: 그리고 저희가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정순된 중부농악 장단을 동시대작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0: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3: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4: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0: 말과
1: 다 어째
0: 고등 말 간차 안고 내리도 응걸 제도

0: 사람들이 만류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은 어쩌려고 이러시오.
1: 예.
0: 어서 집으로 들어가십시다.
1: 아.
0: 신봉사 할 일 없어 동인들께 붙들리오.
1: 예.
0: 집이라고
1: 다
0: 들어선이 부엌은 청막하고
1: 다 좋지
0: 방안은 대비온난디
1: 다 좋지
0: 신봉사 실승발광
1: 월수
0: 미치란디 발사 들사 춤도 추고 하하 구서도 보고 집행막대 흩어집고
1: 월수
0: 이웃집 찾아가서
1: 그러지
0: 여보시오 부인님네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1: 예.
0: 우리 부르고 다녀도 종적이 방이 없어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을 굽어 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 방으로 들어가서 숭대 양대 피우러

0: 잊지 마라 어머니 생일이야.
1: 엄청 많이 우셨네요. 네, 엄청 떨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열심히! 아.
0: 그때요, 신봉사가 타루비 앞에서 울음을 우는디. 아. 그때요, 신봉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근근 부지 사러 갈지
2: 탈지

놓고 춘추로 재지낸다. 도화동 사람들도 심수정효행에 감동되어 망사제 곁에다 다루비를 세워놓고 비문해 호요 쓰되

강사대를 찾아가서 비문을 안고 던니라. 신봉사 마음이 살았노요. 집행막대를 흩어집어 더듬 망사대를 찾아가서 피문

0: 귀찮고 아. 돈 뜨기도 내 사실
1: 한잔한다
0: 이문 앞에가 없다면 대리도 물치도 물려
1: 좋지
0: 머리도 찢고 간사물 광광 두발을 굴러 남지 사지루를 가르치는 허가
1: 지어! 넌 치고다!

0: 정자 밑에서 우통 먹고 낮잠 자기 사시장처 밥을 안고 히읗집에가 밥부치고 콩큰 종강유인 여자 보면 대회하고 남자 보면 빠꾸 듣고 신담배 때 손에 다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전기 이 돈 저 돈 모두 받아 초석으로 술 받기 화상하 주머심들과 팔 잡고 춤추기 이웃집에가 욕자르고 초상집에가 쌈자르기 잠자면 이가이기와 배 긁고 발목 들고 한밤중 우릉 울고 이래는 반편이요 말에는 졸랑이라 먹을 속은 깽매기로다 힐 끄더면 핵 끄더고 핵 끄더면 힐 끄더고 삐죽으면 삐죽어고 삐죽으면 삐죽고 남의 원인 어려하고 단단히 믿은 헌디 대담을 자르기와 신랑 신부가 잠자는디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들어가서 봉창에 입을 대고 버려 에게 반해 놓았던지 나무칼로 귀를 조사를 의향으로 돈깨를 땅 내려다 놓고 돈깨 속에다가 손을 슬그머니 넣어본 게 엽전 한 푼이 없지 여 뺑파 아여 괴 속에 돈이여 한 푼도 없는디 이것이 그렇지. 어찌 된 일이오 아이고 남자들은 저래서 살림 속을 모른단께 아 영감 드린다고 고기 사고 술 사고 담배 사고 반찬 사고 온 돈이 다 그 돈이지 어디 하늘에서 뚝 그래. 떨어진 돈이더라요
1: 그러지
0: 그렇겠네 나 좋은 술 고기 반찬에다가 밥 잘해주더라
1: 맞아
0: 그건 그렇고 저 건너 돈 신양 맡긴 놈 찾아오소
1: 다
0: 맞다 영감 그 돈이 여태 있더라요 아 나도 못하는 애기 선다고 살구값 팥죽값 앵두값 자두값 그리그리 막걸리값까지 제하고 난 게 뭔 돈이 있더라요 신봉사 기가 막혀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속담에 이르기를 개집 먹은 것 쥐 먹은 것이라니 다 그만두고 저 황성서 맹인 잔치가 있다는디
1: 그러지.
0: 자네 나 따라가제
1: 좋지.
0: 아따 옆일 종부란 말이 있는디 아. 내가 영감 따라가야지
1: 그러지, 그러지.
0: 어떤 놈 따라가겠소 그럼 어서 행장을 챙기소
1: 예.

0: 다리 항성 철길을 어이 갈 거나
1: 다 좋지
0: 오나

0: 강원도 내나리 쪼도 아니고 전라도 반메기 소리도 아니던 것이었다.
1: 아이고 치. 아.
0: 어이 가리는 어이를 갈고 항성 철이를 어이 갈거나.
1: 아이고 치구다.
0: 날개도 진 하기나 되면 수로로 다 벌라라. 이 난리시로 가련만은 안부 보다 가장 다리고 옛날을 가라 사왕성을 갈까나. 일색이다 일색이요 우리 뱅덕이네가 일색이요. 이런 다시 길을 가다가 일모가 돼요. 주막에 들어 잠자는지 그때요 뱅덕이 내 눈 근처 사는 황봉사와 눈이 맞아 신봉사를 잠들어 놓고 밤중 도망을 허여놓니 신봉사는 나

그때요 신봉사가 땡덕이네도 잊어먹고 그렁저렁 길을 걸어 한 곳을 닥쳐하니 어떠한 여인이 문 앞에 섰다가 신봉사를 청하거늘 이상하다 이곳에서 나를 알 리가 만몬디

0: 허니 자녀들 가보이라. 흑금 대단 조사오니 오늘 골문 안에 들어가시면 큰 칭음이 소리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내게는 다 불가능이오. 아침밥을 먹고 굴리를 들어가는데 굴리를 들어가기 전에 그냥 입이 타서 물 좀 먹으려면 정원사령이 나온다.
1: 아이 좋다.
0: 정원사령이 나온다.
1: 아이 좋다.
0: 정원사령 나온다.
1: 벌써 아이 좋다.
0: 각도 가급 소경님.

강무지 썩어고 안고지지 벌쳐 집을 단지면로 동양전서

어구 천지를 들어왔는가 내가 지금

알고 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 딸을 보던 못했지만 각자 4월 초파일 날 꿈속에 보던 얼굴 보고 문정한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흰도 한색 하얀 눈가 내가 죽은 누구나 이것이 꿈이냐 이거 생신가 꿈과 생신 분별을 못했네 어제까지도 맹인이 되어 집행기를 짚고 나서면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 우리 주듯 아느냐 오늘부터는 신의당이 되었으니 집행들도 고생 많이 하였다 내던지고 좋은데 지와 자자자자자가 다 저울 시고 얼씨구나 천신 얼씨구나 이래시 어둡다 눈날 뜨거 보니 황성궁거지 웬일이냐 풍안을 받아보니 멀리 먼 길 인당 수축군 몸이 한 세상 황무 되어 차르듯 맛만 뜻밖이라 식군난 열심히 어둡 침침 빈방 안에 부딪힌 듯이 반갑고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1: 아,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배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2: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1: 기분이 어땠어요?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4: 울었어요? 오.
5: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1: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6: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7: 사-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본래의 산조는 그 악기를 가장 잘 다루는 명인들이 악기의 주법과 특징을 반영해서 또 오랜 세월에 거쳐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공부하는 작곡가들은 산조라는 장르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머뭇거려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곡동의 원신을 결성하고 여러 회차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산조라는 장르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이번 연주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이번 공연은 창작 국악 작곡가 단체 원시인이 준비한 공연입니다. 5명의 작곡가가 모였는데요.
0: 원시인의 원자는요, 멀 원도 되고요, 근원의 원자도 되는데요. 미래를 바라보되 또 근원을 잊지 말자, 전통을 잊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 올해가 네 번째예요. 오늘의 음악이라는 타이틀로 작곡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무대를 연 김상욱 작곡가의 피리 산조는 기존 산조 선율을 확장해 다양한 지역의 산조 선율과 음의 구성, 진행 방식을 활용해 장단과 선율의 폭을 넓혔는데요.

0: 두 번째 무대에서는 작곡 동인 원시인이 공동 작곡한 생황 산조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황은 전통 산조가 없는 악기인데요. 어떻게 새로운 산조를 창작했을까요?
1: 생황은 악기 자체가 꺾는 음이나 뭐 추성, 퇴성이 어려운 악기예요. 하지만 생황은 화성을 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통 음계를 사용하면서도 생황의 특징인 화성을 또 접목해서 살려서 생황의 특징을 가진 산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장단의 리듬도 많이 담았지만 또 그게 생황의 특징과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쟁 산조를 작곡한 홍수미 작곡가는 전통 산조에 새로운 주법과 조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우조와 평조, 경드름 등의 선율 구조를 다양한 조성으로 풀어내 아쟁의 풍부한 음색을 돋보이게 했는데요.

0: 을 넓혀가는 작곡동인 원시인의 새로운 도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텐데요. 이들이 들려줄 또 다른 오늘의 음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돼 실크로드를 따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 나라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채로 현을 두드려 연주하는 타현 악기, 양금인데요. 양금은 조선 후기에 들어온 악기로 서양에서 온 악기라는 뜻으로 양금이라 불립니다. 지난 8월 양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한국양금협회가 주최하는 2026 아시아 양금축제입니다. 올해 축제는 한국양금협회 회장이자 양금 앙상블 밴드 동양고주파의 멤버인 윤은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화샤진, 베트남의 연쭈엔, 한국의 창작그룹 신과 판도라가 참여했습니다. 이 중 신과 판도라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은상을 수상한 팀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1: 동서양의 교차로에서 피어난 양금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나라마다 다른 전통으로 꽃피운 양금의 매력 속으로

0: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무대인데요.
1: 양금이 이제 세계,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여러 종류의 이제 양금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이제 교류도 하고 연주도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양금뿐만 아닌 다른 나라의 양금 소리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022년부터 한국 양금 축제를 일단 시작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축제, 그 다음에 세계 양금 축제, 그러고 해마다 이제 아시아 양금 축제로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양금은 울림통 위에 쇠줄을 걸고 대나무 채로 두드려 연주하는 국악기 중 유일한 타연 악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양금은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나라마다 고유한 색채로 뿌리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계량 양금으로 거듭나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첫 번째 무대, 한국 참가팀 신입니다. 신은 가야금과 양금의 다양한 음색을 확장해가는 국악 그룹인데요.

0: 학기를 중심으로 국악의 새로운 씬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국악그룹 씬입니다. 저희가 그 양금과 가야금의 어떤 소리의 조화를 찾아가면서 작업한 네 가지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그 양금의 매력을 지켜가고자 하시는 모든 연주자분들과 함께 이제 무대에 설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2023년도에 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저희 그 씬의 첫 출발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여섯 명이서 또 다양한 음악들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18일에는 저희 씬이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음악들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다음은 중국 전통 민족악기 단체 화샤즈인의 무대입니다. 중국의 양칭과 한국의 양금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음색과 주법으로 발전했는데요.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중국의 양칭, 화샤즈인은 섬세하고 열정적인 연주로 양칭의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 곡은 양금 시나위인데요. 남도 계면 선율과 즉흥성이 돋보이는 시나위로 양금의 화려한 테크닉을 극대화한 곡입니다.

0: 제가 생각하는 양금의 이제 그 매력이라고 하면 타악기면서 현악기인 이중의 면모를 또 가지고 있는 악기고 또 동양적인 악기이면서 서양적인 악기예요. 그 양금 전공도 여러 학교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매력 때문에 더 발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쇠줄을 두드려 빚어내는 영롱한 화음. 저마다의 고유한 전통 속에서 꽃피워온 아시아의 양금.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양금의 새로운 울림을 기대합니다.
2: 네, 양금의 영롱하고 맑은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음악은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인류 공통의 언어라는 게 실감나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양금의 뿌리는 같지만 나라와 연주자에 따라 독창적인 개성이 묻어나는 게 인상적입니다. 현재 한국 양금협회를 이끌고 있는 윤은화 대표는 전통 양금의 한계를 깨고 개량 양금을 통해 양금 연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이렇게 여러 나라의 양금을 하나로 잇는 국제 교류의 장과 축제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 지역과 국적을 넘어선 양금 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다양한 교류와 화합의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드라마는 물론이고 영화, 연극 등 수백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온 유승봉 배우. 현재 한국방송 대중예술인 단체 연합회 이사장을 맡아 방송 예술인들의 복지에도 힘쓰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연극 분홍 립스틱과 다정한 배웅의 예술 감독을 맡아 다양한 작품도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유승봉 배우를 모시고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네, 저희 국악방송 오신 건 처음이시죠?
3: 예, 처음입니다.
2: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3: 국악방송 문화공감 시청자 여러분, 배우 유승봉입니다.
2: 아, 예. 아, 너무 반갑습니다.
3: 예.
2: 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배우를 하셨던 거예요.
3: 예.
2: 몇 년도에 데뷔를 하셨나요?
3: 69년도요.
2: 69년도에.
3: 예, 제가 69학번인데
2: 네.
3: 운 좋게 TBC 채널 7 92탤런트
2: 공영방송, 그쵸? 옛날.
3: 동양방송 탤런트 구기 시험에 운 좋게 합격을 해서
2: 네.
3: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 아, 그러면은 연기를 전공하신 거예요?
3: 원래 전공은 연기를 했고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
2: 네.
3: 이제 이런 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극단에 갔고 극단에 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뭐 시청초도 하고
2: 네.
3: 포스터도 붙이고 그러다가 그것만 하기가 싫은데 운 좋게 절 이쁘게 본그 연출가 선배가
2: 네.
3: 그 선배님이 너 이번에 내 조연출 한번 안 할래? 그래서
2: 오.
3: 노는 시간에 그분 조연출을 하면서 연출의 맛과 연출은 이런 거구나는 걸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2: 그럼 연기를 시작한 것 동시에 연출도 같이 배우신 셈인
3: 예, 배운
2: 거네요.
3: 거는 그렇게 배웠고요.
2: 네.
3: 이제 배웠고 그냥 그 남는 시간에 멍하니 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움직였고,
2: 네.
3: 배우를 했었을 때는 내 배역의 캐릭터나 내 배역의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2: 네.
3: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게 잘할 텐가 이것만 생각했는데,
2: 그렇죠.
3: 연출이라는 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전체를 보기 시작했고,
2: 네.
3: 예.
2: 자, 제가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3: 저희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는요,
2: 네.
3: 그 7개 단체가 모여있는 연합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권익보호,
2: 네.
3: 내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2: 네.
3: 저희 협회에 한국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2: 네.
3: 이제 거기서 몇 분의 교수분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예술의 생태계,
2: 네.
3: 이제 여러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죠. 방송 연기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

0: 저희 연합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들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국가 보조금으로 전액 무료.
1: 아.
0: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저희 협회가 직접 관장하는 거는 신인 연기자 양성 교육, 역량 교육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전반기 16주, 후반기 16주, 이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그 신인 연기자들이 한 200명이 넘게 모여지면은 그거를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50명을 선발합니다. 50명을 선발해서 16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마지막 그 교육이 마칠 때 단편 영화 15분에서 20분짜리를 작품을 만들어서 시사회를 하면서 수료식을 합니다.
1: 네.
0: 예.
1: 그럼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예술과 관련해서는 창작 예술 지원도 이루어준다면서요?
0: 저희들 협회가 직접 그 지원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지원이 되게끔 옆에서 그 협회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죠.
1: 그렇군요.
0: 그러고 그각 협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현안들
1: 네.
0: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대중문화예술 정책연구소에서 그걸 만들어서 정시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한테 갖다가 저기를 해서 이런 걸좀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을 일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연합회입니다.
1: 대중예술 전반에 걸쳐서
0: 네.
1: 어떤 이제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0: 이제
1: 도와준다
0: 그렇죠.
1: 생각하면 되는
0: 그게
1: 거군요.
0: 직접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아니고
1: 돈을 이렇게 딱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0: 예,
1: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0: 정책적으로
1: 가고.
0: 그게 그 안무 저작권 협회 같은 경우도
1: 네.
0: 그 저희 협회에 가입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협회에 그 관계되어 있는 방송 실현자 권리협회.
1: 아, 그것도
0: 그게, 그러니까
1: 좋지.

0: 좋으셨나요? 또 이순재 배우와의 관계도 또 좋았을 것 같고.
1: 이순재 선생님하고 첫 만남은 69년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0: 어머.
1: TBC에서 이렇게 뵙게 됐고, 그
0: 아.
1: 다음에 이렇게 좀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는 70년대 중반 넘어서 그 연극을 이렇게 하고 테레비에서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면서 만나는 것보다도
0: 네.
1: 연극을 하면서 다 돌아가셨는데, 이순재 선생님,
0: 네.
1: 김인태 선생님, 이낙구 선생님, 남유루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 배우들끼리 모여서 동인제 시스템의 극단을 만들자. 그래서 극단 사조라는 게 만들어졌고,
0: 네.
1: 이제 그분들이 대표를 하시다가 저한테 대표 자리를 물려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예, 그러고
0: 알겠습니다.
1: 있습니다.
0: 아니, 사실 벌써 이제 데뷔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셨기 때문에요. 진짜 손가락으로 다 헤아리기 힘들 만큼 작품을 하셨을 거잖아요. 제 기억 속에서 이제 선생님, 이사장님을 뵀던 건 이제 왕관의 식구들에서도 봤었고, 징비록 때도 이제 그 기억이 남는데, 그러면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던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작품, 캐릭터는 어떤 거였을까요?
1: 드라마를 하면서 제일 그 뜻깊게 연게 제
0: 네.
1: 마음으로 이렇게 뭐하게 했던 작품은 사랑과 야망.
0: 아, 너무
1: 사랑과
0: 대작이죠.
1: 야망의 그
0: 거기서 무슨 역할?
1: 정자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그 엇나가는 딸 때문에
0: 네.
1: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피워 제일 보람도 있었고 마음에 들었고 하면서 뜻깊게 했습니다.
0: 그때가 몇 년도죠, 이사장님?
1: 2003-4년도 맞습니다.
0: 아, 그게 벌써 2003, 4년도예요?
1: 네,
0: 오,
1: 그렇습니다.
0: 거의 20년이 넘은 작품이네요.

0: 네.
1: 흘리시고 하면서
0: 그
1: 예.
0: 작가 선생님이 써준 대사가
1: 네.
0: 참 아버지가 이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1: 뒤늦게 또 후회도 좀 하시고 그러셨군요. 예.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 이사장도 맡고 계시지만 극단 사조도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제부터 그럼 시작하신 거예요?
0: 아마 90년도 초에 대표가 된것
1: 그럼
0: 같습니다.
1: 거의 지금 30년째 하고 계신
0: 네.
1: 장기
0: 예.
1: 집권 맞네요. 그럼 지금도 극단 사조가 활발하게 작품을 하고 있나요?
0: 지금까지 극단사조 대표를 하고 있고,
1: 네.
0: 요 근래에는 적당한 후배한테 꼭 넘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되게 점찍어 놓은 후임자가 있나요?
0: 만두 명 있는데
1: 한두 명.
0: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1: 마음속으로만
0: 예.
1: 담고 계시고. 예. 아니, 저희 그 최근에 또 문화인 공감, 이 공감 초대에서 코너에 서인석이랑 정겨운 배우가 출연을 하셨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다정한 배우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이 작품도 또 예술 감독을 맡으셨죠?
0: 이 작품은 제가 직접 연출을 안 하고
1: 네.
0: 예술감독으로 뒤에서
1: 네.
0: 그다음 연습장에 가서
1: 네.
0: 이건 이렇게 좀 바꾸자 뭐 하자 하고 연출이나 저 연기자들하고
1: 네.
0: 저기를 하고 그랬었죠.
1: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해 문화인 공감에서도 이 작품을 소개했었는데요. 분홍 립스틱,
0: 네.
1: 연극. 이 작품도 예술 감독을 또 맡으신 거죠?
0: 분홍 립스틱은 제가 연출을 했고요.
1: 네.
0: 이제 그 작품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1: 왜요?
0: 시간적으로. 이게 협회 일도 있고,
1: 네.
0: 이게 작품 하나를 만들려면은 거기다 쏟아내야 되는 어떤 열정이 너무 미약하다.
1: 네.
0: 그래서 그 작품을 참 겨우 막으로 올려놓고 난 다음에
1: 네.
0: 후배한테 자, 너한테 넘기겠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 공연은 네가 연출을 해라. 대신 작품은 내가 작가하고 이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고 그랬다.
1: 네.
0: 그래서 한세 군데를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아, 대본 괜찮으니까 이대로 해라.
1: 네.
0: 그러고 연습할 때 그냥 대여섯

0: 조금 허옇다.
1: 어...
0: 그래서 세트를 조금 볼랑하게 해서 투명하게 이런 각을 세운 세트를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예.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저기에서 객석하고 무대는 약속이기 때문에
1: 네.
0: 어떤 거고 다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 거란 말이죠.
1: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네. 올해 7월에 열린 제26회 밀양 공연 예술 축제에서도 또 폐막작으로 네, 네. 이 작품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석과 무대의 어떤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작품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0: 많이 울고 웃고 나가면서 그냥 공감을
1: 네.
0: 우리 얘기라는 그 공감을 하면서 나가고
1: 네.
0: 그게 제가 일부러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그 한쪽으로 가서 앞에 가서 서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기도 하고
1: 네.
0: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만족된 표정과 그다음에 나가시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1: 네.
0: 아, 이 작품 잘 만들었다.
1: 예.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예. 예.
0: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느낀 게
1: 네.
0: 아, 예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연극하는 게
1: 네.
0: 우리 생활에서 어떤 걸 갖다가 소재를 갖다가 만들자고 해서 사랑해요 당신을 했던 거고
1: 네네.
0: 분홍 리스트도 그런 거고 그 다정한 배우

0: 헤밍웨이 원작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사장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담고 싶은.
1: 그거를 아버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밍웨이의 진짜 내면에 숨어 있는 얘기를 지금 작가 선생님 하고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렇구나.
1: 그 단편 그 조금 그책 가지고서는 1시간 25분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0: 네.
1: 저거이고 그 헤밍웨이 작품은 거의 모노드라마의 형태예요. 그 자기 얘기 쭉 책을
0: 네.
1: 해놓은 거라 그거를 좀좀더 심도 있게 작가 선생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또한번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는 작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으로 유승봉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 펼쳐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이해를 그린 작품 연극 분홍 립스틱 오늘 10월 3일과 4일에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극 나들이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은 연극 분홍 립스틱의 예술 감독이자 배우, 한국방송 대중예술인 단체 연합회 유승봉 이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냥 변화들이나 문화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주요 창작적인 영감이 많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말하는 전통은 같은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됐었어요. 얘기를 해보니 셋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술래길이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들 많이 일컬어지길래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세 명이 생각하는 전통

0: 지금에서 미드가 조금 살긴 해야 돼요.
1: 지신지신의 노르자 오지신아.
2: 셋 다 결국은 합치하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셋이 같이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어온 것 덕분에 생겨난 공통 분모를 창자루의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로 올려.
3: 아이고.
4: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이 분위기?
6: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7: 이분 위기.
8: 여러분의 위기도
9: 이게 뭐야?
8: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3사 이번 도전자도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 소리하는 개그우먼.
3: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희원이가 판스타에 나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정말 믿고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0: 껴나가서 다듬어지듯이 점점 뭔가 풀리면서 매끈하게 다듬어진 그런 기분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는 실세도 불구하고 별을 눌렀습니다. 네.
1: 입사 동기가 김민경 씨랑
2: 네, 김민경 언니, 오나미 언니, 그리고 박소영.
1: 그렇죠,
2: 네.
1: 그렇죠. 김효연 씨가 너무 오랜만인 게 저희 형돈이야 대준이.
3: 그렇죠.
2: 맞아요.
1: 아니 그 뮤직비디오에 김효연 씨가 멀쩡하게 그냥 춤을 추시거든요. 춤을 추시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잘할 줄 알았으면 노래를 부탁할 걸. 너무 후회가 돼요.
3: 자, 대한민국의 단 한 명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자, 이번에는 어떤 도전자가 조선 판스타에 출격했을지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예.
4: 밴드네.
5: 밴드야, 밴드.
2: 다섯 명.
5: 무학교도 갖고
6: 포스라인이
5: 대금이야.
6: 그러니까
7: 아이 또 색다를 것 같아 이번에.
8: 유명해지고 싶어서 왔습니다. 카멜론처럼 변신하는 이정 밴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네. 낭낭해서 좋다.

0: 이 공연 이 무대 전부터 많이 긴장했거든요. 부담감이 알아주셔서 더 감사드리더라고요.
1: 예, 다음 무대를 또 볼 기회가 된다면은 뭐 여러분들의 말씀 잘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제대로 한 판 노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정 밴드였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는 조선 판스타 최연소 도전자의 무대입니다. 판소리로 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2: 조선 판정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지요.
3: 네. 네.
4: 안녕하세요. 국악을 사랑하는 9살 박규리입니다. 별 많이 눌러주세요.
5: 네. 미리 누르고 시작할까?
1: 박규리 양 무대 판 스타트.
6: 와, 어떻게 할까?

0: 리바를 잘했다. 아기 잘했다.
1: 건우 오빠.
2: 네?
1: 오빠.
3: 한다니씨.
1: 네. 네? 나이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42이신 거 아니신가요? 아니 이렇게 연륜이 묻어나는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2: 네.
1: 정말 대단한 무대를 보여줬어요. 우리 건우 친구가. 잘 봤습니다. 건우 오빠.
2: 감사합니다.
3: 규리 양 혹시 그 국악 판소리 누구한테 배웠어요?
4: 할머니한테요.
3: 그래? 아유 아주 똑부러지게 말도 잘해요.
5: 박규리 씨의 그 노래를 듣니까 눈물이 나와서
4: 감사합니다.
5: 내가 11살 때 소리해가지고 지금 딱 70년이 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인가.
3: 예.
5: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져요. 규리 학생 열심히 하세요.
4: 감사합니다.
3: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6: 아, 안 누르면 벌 받을 것 같아요.
3: 박규리 양은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성원우 군은 12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K소리로 싹 가능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7: 우와, 우와. 사진이랑 되게 다르다. 실물이 느낌이 키가 어떻게 보시네.
8: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황홀한 고백을 전하러 왔습니다.
9: 김산옥입니다. 같은데 약간 나랑 같은
7: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3: 김산옥 씨 무대 판 스타트.

0: 와우.
1: 와.
2: 땀 났어. 아,
3: 지쳤어.
4: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5: 안 되는 사람 혼날 거야.
4: 네, 김상호 씨. 올스타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7: 이제 준비하실 때 웨이브 비슷한 거 하셨잖아요.
4: 웨이브 비슷한 거요? 네.
6: 여러분에게 황홀한 고백을 전하러 왔습니다.
7: 나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서 어 뭐지 했는데 노래 첫 소절 하자마자 우와 라고 시작을 했다가 가면 갈 중간에 보사로 리듬이 좀 바뀌었었을 때도

0: 그게 계속 전율이 쭉쭉쭉쭉쭉쭉쭉 계속해서 여기 다리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감사합니다.
3: 초반에 이제 노래 들었을 때는 저분이 락을 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창력이 폭발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만약 왕이라면 저분을 왕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1: 아니면 무슨 말만 있습니까?
3: 아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고려 시대든 백제 시대든 왕.

0: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산옥 씨의 진심 어린 황홀한 고백이 남편에게 꼭 전해졌길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다음 도전자는 무대 위 작은 거인이라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2: 민경이네.
3: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민은경입니다. 네. 판소리와 가요의 콜라보 제가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 그래.
3: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소리꾼 민은경이라고 합니다.

0: 판소리를 모티브로 하는 오디션이 많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대중가요와 이 판소리의 콜라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민은경 씨 무대 판 스타트!
2: 예준아, 우리 업고나 한번 놀아보자.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하고요.

0: 아이고, 야.
1: 감사합니다.
0: 정말 잘하는 사람 많다. 너무 많아, 잘하는 사람들이. 아.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3: 별을 눌러주세요.
2: 민은경 씨는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통과가?
2: 국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1: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판소리, 소리를 저격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벌려주셨으니 도전해보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2: 그래요.

0: 그 소리가 빵 터지면서 제가 아 이건 별을 안 누를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네.
1: 보호 씨, 수리송이라는 거는 독수리의 소리를
0: 그렇죠. 수리가 찌빽 하는데 그게 시원하면서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2: 그래서 그런지 저분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마동석 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구는 작으신데 노래하실 때는 정말 마동석 씨 같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느꼈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3: 한계를 넘어 끝없이 도전하는 민은경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처음에 어떤 그런 설레임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고 적당한 긴장감으로 노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소리를 제일 잘하는데 소리를 많이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 다음번에 아주 저희 비장의 무기인 판소리를 제대로 준비해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5: 커플?
6: 와, 한 분이시지?
7: 아름다운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보채

0: 좋다.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고체 소리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크리스티안.
2: 예. 예.
1: 베사메 모초가 멕시코 대중 가요잖아요. 나오자마자 화들짝 놀라면서.
3: 네, 저 혼자 신나더라고요.
1: 예,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이. 네. 우리 소리랑 이렇게 크로스오버해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3: 이게 솔직히 쑥대머리랑 베사메 모초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예.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거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1: 저 두 분은 뭐 어떤 관계인데 저렇게 꿀이 떨어지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무대를 꾸밀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뭔가 밝힐 수 있는 관계면 여기서 밝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 네, 저희는 3월에 막 결혼한 따끈따끈한 커플입니다. 예.

0: 야. 푸시업?
1: 랩으로 나오신 거네요.
2: 우린 그거 무슨 거 안 하네.
3: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손이 너무

조선 판정단 여러분, 벼를 눌러주세요. 경로 있

0: 15개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1: 네, 아까 관악기가 터지자마자 제 뒤에서 그 이수영 씨가 익룡으로 변신을 하셔가지고 와우! 와우! 와우!
2: 와우! 아, 완전 멋져. 죄송한데 개멋있잖아요.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하장사 씨름선수 출신인 백승일 씨의 아내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결혼과 육아로 약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최근 그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국악 가요 가수로 다시 활동 중입니다.
1: 이게 그 소리를 하면 선생님 소리를 하면 되게 젊어지시나 봐요. 왜냐면 선생님도 예전에 그 스리랑 부부 때 허이허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예? 아니 보면서도 아니 웬 여고생이 와서 노래를 하고면 선생님 소리를 하면 되게 젊어지시나 봐요. 왜냐면 선생님도 예전에 그 스리랑 부부 때 허이허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예? 아니 보면서도 아니 웬 여고생이 와서 노래를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2: 이따 차 한잔 사줄게요. 제가 노래할 때 아까 왜 저렇게 울렁증이 나오나 그랬거든요. 경기창이나 또 서도나 판소리나 모든 게 소리할 때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와서 아 이분이 좀 놀았구나 했거든요. 나는 벌써 느꼈어요. 너 소리할 때. 그래서 쉬었기 때문에 그래. 쉬었기 때문에.
0: 아 놀았다라는 게 이제 소리를 안 하고 쉬었다.
2: 그렇게 10년 노래할 때 이런 거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쉬었구나 느꼈는데 아 목이 너무 좋은데 왜 쉬었을까. 백승일 씨 한번 만나야 쓰겠네. 혼 좀 내야 쓰겠구만.
3: 백승일 씨한테 안달이 걸려가지고 계속 안달이 걸려서 집 밖을 못 나가고.
2: 안달이 잘 쓰지 않겠어요.
3: 제 몸매도 백승일 씨랑 거의 비슷해져가지고 천하장사가 됐습니다.
2: 열심히 하세요. 이제 쉬지 말고 하세요.
4: 사실 아까 처음 딱 등장하시자마자 이거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트로트 가수이신 거죠?
3: 네네.
4: 그래서 홍주님의 이 무대를 보면서 이 조선판스타에서 트로트, 가요, 그리고 판소리, 민요까지 지금 네 가지 장르를 다 지금 아울러서 지금 무대를 꾸며주신 거잖아요.
3: 감사합니다.
4: 그게 굉장히 이제 10년 쉬셨다고 하셨지만 그 가락이 또 남아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좀 저로서는

0: 영어로 그 하니까 참 듣기는 좋은데 조금만 거기다 공력을 좀 넣더라면 러브 할때 거기다 조금만 공력을 넣더라면 이산저산에 사철가에 그러고 흥보가 기가 막히고 그건 정말 좋았어요. 일단 재밌어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1: 저기 근데 중간에
0: 예.
1: 중간에 사철가와 흥보가 중간에 나온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0: 언제요?
2: 이제요.
0: 지금
1: 중간에 요즘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빌보드에서 막 오랫동안
0: 아, 그거는 잘 모르죠, 저는.
1: 되게 쉬워요. 빠다예요, 빠다. BTS의 빠다로 외우면 됩니다. 예.
0: 저 수고했어요. 예.
1: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판소리를 어떻게 영어 버전으로 할 생각을 했어요?
2: 네, 사실 저희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통 음악인 국악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알아들으시고 많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1: 네, 미래가 기대되는 케이팝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번 도전자는 이미 대중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조선 판스타를 통해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3: 누구지?
4: 나와주세요.
5: 아, 나오셨다.
6: 오.
7: 아우,
8: 아니, 이거 판소리를.
7: 김태현 오빠.

0: 네, 안녕하세요.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한 소절 불러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직펑스에서 노래하는 김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전 출연자들의 명단을 보고 사실 가장 의아했던 분이 김태현 씨였는데 네.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옛날에 그 장사익 선생님과 함께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은 게 사실 처음이었어요. 좀 많은 걸 느꼈고 되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좀 관심이 가기 시작했었죠.
1: 김태현 씨의 무대 판 스타트.
2: 제가 지금까지 노래 불렀던 거는 다르게 발음이라든지 되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소리 내시는지도 좀 연구를 좀 했었죠.

0: 아, 어렵다.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좀 소리를 안 해가지고.
1: 김태현 씨는 5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원래 대중 음악을 하시다가 이제 국악에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고 저는 눌렀는데 참 아쉽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저는 신영희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김태현 씨 목소리 들으니까 약간 안일이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성음도 약간 판소리에 맞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서.
2: 김태현 씨 성음이요 참 좋아요. 기가 막히게 좋은데 판소를 좀 한 1년 2년 배워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6: 태현 씨.
3: 네.
6: 너무 멋져요.
3: 감사합니다.
6: 정말 저보고 한번 도전해보라 한다면 절대 서지 못했을 텐데, 태현 씨의 그 열정 너무 느껴졌고, 오늘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본업이 있잖아요. 그걸로 돈 벌어서 판소리 배워요.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새로운 도전이 멋있었던 김태현 씨의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예.
7: 많은 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 여기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준비한 거는 그냥 어쨌든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던 삶을 사세요.
8: 네, 화이팅! 화이팅!
9: 화이팅! 화이팅!
8: 화이팅!
1: 다음 도전자는 또 어떤 매력적인 무대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10: 안녕하십니까. 가끔은 나 혼자 있고 싶은 남자, 나 혼자 있고 싶은 남자 소리꾼 전태원입니다.
1: 왜 가끔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전태원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1: 그때여 도련님이 할 일 없이 춘향의 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도련님이 오죽 답답하면처럼 망언을 하오리까. 나는 오늘 밤 도련님 외시고 울음이나 실컷 울고 할 말이나 훨씬 하고 내일 이별할라요.

0: 김태우 씨는 15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통 음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한이 많은 게 전통 음악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 전통 음악은 흥입니다. 오늘 전태원 씨께서 그 흥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올스타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고 다시 한번 정말 잘 감상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이수영 씨.
4: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조선판 스타잖아요. 스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끼인데 전태원 씨가 딱 노래를 나온 자를 시작하자마자 오른쪽 발을 옆으로 쫙 내밀었을 때 감동적인 것들을 대도 그 가수가 또 그 창작자가 이러한 끼를 보여주는 순간 무대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4: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5: 시스타 노래잖아요. 나 혼자 혹시 원곡은 판소리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기 걸로 만들어서 중간에 또 한이 있게 막 울고 울고 뭐 이런 노래 이런 모습
6: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5: 정말 정말 깊게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7: 혹시 네. 무대 시작하시기 전에 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 그렇게 나 혼자 있고 싶으신지.
3: 아, 제가 이제 신혼 2년 차인데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각자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7: 이제 2년 차인데
3: 큰일 났네.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8: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굳이 혼자만.
3: 네. 알겠습니다.
0: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전태원 씨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9: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올라가기 전에 내가 준비한 것들을 그냥 실수만 하지 않고 보여주고만 내려오자라고 생각으로 무대를 했거든요. 나 올스타 받았어.

선비들이 지녔던 낙죽장도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 성찰의 칼이었죠. 뿌려서 늘린 다음 황토물에 쇠를 식혀서 두 쇠가 잘 합쳐지도록 합니다. 늘어난 쇠를 접어서 다시 느리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접기가 끝나면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단조가 끝난 쇠를 갈아서 칼날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담금질을 해서 칼날 부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숫돌에 갈아서 칼날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잘 말린 대나무를 잘라서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 차례인데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을 뚫고 소뼈로 마감해서 칼집과 칼자루를 완성합니다.

수타로와 인두를 준비하고 낙죽할 자세를 잡은 다음 인두가 달구어지면 대나무에 낙죽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3: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3: 황주군동군이 어디 매뇨 공연이 와요.
2: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5: 울었어요? 오.
6: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2: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7: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8: 사랑해요.
9: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0: 아, 이 분위기?
11: 고수에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0: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2: 이분 위기.
9: 뭐야 이거?
1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백세 합창단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위풍당당한 그런 남은 또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모양이 생겼다.
1: 이건 변종이랑 변종이라는 국악기란다.
0: 할아버지!
1: 이 변종과 변종은 종묘 제례악에서 주로 연주되는 악기란다.
2: 종 뭐요?
1: 종묘 제례악이라고 옛날 임금님들을 모신 종묘라는 곳에서 제사를 올릴 때 연주하는 음악이지.
0: 아, 네.
1: 자, 악기니까 일단 소리부터 들어볼까?
0: 네. 우와, 소리가 맑아요.
3: 돌처럼 생겼는데 엄청 맑은 소리가 나요.
1: 돌 마단다. 돌의 두께가 각기 달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지.

0: 이렇게 편경은 윗줄 8개, 아랫줄 8개로 각기 다른 음을 내니 연주를 할 수 있단다.
1: 수희와 수혁이는 편경 소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0: 변종도 비슷하단다.

0: 평경이 맑게 퍼지는 소리라면 편종에서는 맴도는 소리가 나요.
1: 수인은 참 좋은 길을 가졌구나.
2: 할아버지, 평경이랑 편종으로 연주를 해주세요.
1: 그럼 실력 발휘를 좀 해볼까?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연부터 다양한 체험 행사와 초청 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번뇌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해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문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0: 화강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2: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을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에서.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진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남네요. 긴 세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품격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전통의 품격을 가진 경주 양동마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손 씨와 이 씨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속촌과는 달리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후손들이 계속 사는 경우는 경주 양동마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천년 고도 경주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공간뿐 아니라 앞서가던 신라 과학의 힘을 보여준 명소가 있죠. 바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첨성대.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 때 건축됐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 유일한 고대 건축물입니다. 1300년 전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신라인들을 상상하면서 첨성대를 만나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받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사람들은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한 곳을 지켜온 첨성대.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천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요. 신라의 건축기술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무늬 수막새인데요. 한쪽이 깨져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는 수막새에는 시원한 눈매를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막새는 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마 끝에 장식하는데요. 이 수막새의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새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주에서 만난 신라 여인의 온화한 미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하늘과 바다, 깎아지는 해안 절벽의 조화가 언제 봐도 절경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섬보다 가까운 곳, 제주.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이 그려낸 비경은 언제든 기대고 싶은 최고의 안식처인데요. 잘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 외에도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참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해 성산 일출봉이 솟아났고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주상절리가 탄생했는데요. 신비로운 해안 절벽이 이루는 천상의 조화, 용암과 물이 만들어낸 뜻밖의 풍경들, 제주 해변을 따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풍경을 만나봅시다.

용모리 해안의 탐방로를 따라가 보면 파도가 부딪혀 생긴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제주에는 자세히 오래 들여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속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토끼섬에 활짝 핀 매혹적인 문주란, 해류에 실려온 푸른 생명력의 선인장, 신비로운 바닷속에 피어나는 연산호 군락입니다.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낮 동안 감춰놓았던 하얀 꽃향기가 토끼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검은 돌, 그리고 선인장의 강인한 생명의 빛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섬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연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이지만 한편으로는 쉼없이 흐르는 해류를 타고 외부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지리적 장점도 있었습니다. 화산섬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있죠. 바로

군부리는 분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군부리라고 부릅니다. 원뿌령으로 생긴 분화구를 가진 보통의 기생화산과는 달리 삼군부리는 낮은 평지의 땅으로 푹 꺼진 듯한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었죠. 하지만 제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한라산 정상을 오를 때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1947m,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특히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와 함께 한라산 백록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귀암괴석과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 한복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풍경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 경관은 장엄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정호수로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수려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한라산 정상에 흰 사슴이 많이 놀았다고 해서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0: 광해군 복위 사건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온 화가 이건은 제주의 자연과 풍습을 기록한 제주 풍토기를 남겼는데요. 그는 책에서 한라산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풍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한라산에는 곰, 호랑이, 이리 등과 같은 사나운 짐승은 없고 소나 말은 잘 자라며 사슴은 놀라울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 산복더위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정들을 모아 얼음을 날라다 광가에 곡물로 바쳤다.

0: 풀과 나무, 계곡과 연못이 있는 곳에 선비들의 정원이 있다면 제주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쉴 수 있는 천혜의 안식처, 우리 모두의 정원 아닐까요? 눈부신 자연은 물론이고요. 거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낯선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섬의 토착 문화로 이끌어들인 지혜도 배워야겠죠. 유네스코가 반한 세계 유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1: 아침 6시. 어느 동쪽에도 그만한 태양은 솟는 법인데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다고 부산 필 거야. 아침 6시 태양은 수만 개,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와서 해를 보라.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해온 해를 보라.

0: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터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0: 손이 음음하여 실컬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타마건 성주인군 성현욱 백성 질궁궁아 나이게로 비가 늦 대를 발라 무보이 적의 안선들 일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 매를 갈라 간이 있으면 요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1: 이놈 네 말이 당치한 말이로구나 의사의 이르기를 피수병군 꽃을 능시 간이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부느냐
0: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의 간인 즉 원련 정기로 삼겹삼 소태고 덜른 허면 건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반촌에 배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 돌려 의조석상 계수 나무늘은 매워 봉하유수복에 변해

0: 말이 거짓말이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탄을 막아 못난 니가 어찌 탄을 내버리고 임을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0: 바로 자네 말아 놔야 다.
1: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궁기로 내고 내 반물 시설 우동동동 떨리 난방이 칠하서 방사 우동 육방 일육수 주방

새로 인하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연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사흘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생명의 고향 바다. 영양분 가득한 바닷물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는데요. 바다의 짜디짠 액체는 식물과 동물의 피로 변에 모든 생명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독일도 주민들의 텃밭이라 할 다시마 양식장을 향하는 배. 식물학자의 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 한복판에 이르는데요. 독일도에서 전복을 키우는 김대숙 선장님.

0: 이게 양식 전복이 사는 전복 아파트라고 합니다. 유명한 완도 전복의 상당수가 여기 보길도 앞바다에서 난다고 하죠. 선장님의 양식장인데요. 배를 정박하고 먹이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1: 전복은 어디 있는 거지?
0: 선장님이 또 크레인을 작동하는데요.
1: 우와, 전복이다.
2: 이게 전복집이 이것은 작년 11월 달에 입식한 전복. 육상에서 1년, 바다에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키워요. 전복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여기 한 칸에 한 1,500마리 정도 들어가 있어요.
0: 껍질이 달린 전복은 등뼈가 없는 연체동물이죠. 배가 발의 역할을 하는 복종류인데요. 연체동물은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보다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 놈들 생각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선장님이 전복집에 다시마를 투하합니다.

0: 덩어리들은 식물 세포인데요. 그 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또 작은 덩어리들이 바로 엽록체입니다. 이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가득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1: 현미경으로 본 엽록체의 모습 너무 신기한데요. 그런데 식물의 초록 피와 사람의 붉은 피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마음에 즉석에서 손가락을 따고 혈액 표본을 만들어 관찰해 봅니다. 우리 피 속에 어떤 분자가 식물 속 엽록소 분자와 닮았다고 하는데요. 만약 같다면 식물과 우린 어떤 관계일까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니 뭔가 동글동글한 게 보입니다.
0: 우리 피는 빨간색인데요. 네, 우리 피 속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적혈구입니다. 우리 피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이 적혈구가 우리의 붉은 피를 나타내는 원인인데요. 적혈구 세포 안에는 2억 개가 넘는 헤모글로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각각 동그라미들이 적혈구입니다. 현미경으로는 빛이 강해서 그렇게 빨갛게 보이지 않지만 이 적혈구 하나하나 안에 수많은 헤모글로빈이 빨간색을 나타내는 거죠. 아까 적혈구 세포 안에는 2억 개가 넘는 헤모글로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각각 동그라미들이 적혈구입니다. 현미경으로는 빛이 강해서 그렇게 빨갛게 보이지 않지만 이 적혈구 하나하나 안에 수많은 헤모글로빈이 빨간색을 나타내는 거죠. 아까 봤던 엽록소는 초록색이었는데요. 우리의 이 폐 속에 있는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이 헤모글로빈과 엽록소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엉뚱한 얘기일까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분자는 포르피린환이라고 하는 이렇게 고리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식물의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엔 마그네슘이 있어 초록색으로 보이고 헤모글로빈엔 철이 있어 빨간색으로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0: 식물과 동물은 정말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비슷한 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분자를 만드는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들이 왜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놀라운 이론이지만 사실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모든 생물들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유래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공통조상을 루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루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0: 생물이 루카입니다. 근데 이 루카 하나의 공통조상이었다. 여러 개의 공통조상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이 생물이 모두 다 가지는 공통적인 어떤 형질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조상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유전 물질인 DNA, RNA인데요. 모든 생물이 DNA, RNA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0: 사실 물론 이건 믿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나는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루카라고 하는 공통조상을 생각한다면 우리 동물, 곰팡이, 식물 모두 다한 가족이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죠.
1: 주로 녹색 피를 가진 식물. 그런데 사람처럼 붉은 헤모글로빈을 지닌 식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0: 그런데 식물에서도 헤모글로빈이 발견된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비트에 헤모글로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옛날에 저는 비트를 자르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붉은 액체를 보면서 정말 사람의 피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헤모글로빈이 있다니까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식물의 피에 대한 생각을 넓혀가면서 우리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는데요. 독일도에서 만난 다시마, 전복,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생물들, 그리고 더 깊이 가면 우리 모든 생물들이 사실 그 공통조상이 바다에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수십억 년에 걸

0: 약 37억 년 전 출현한 남세균은 지구상의 생명체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여주는데요. 스트로마톨라이트란 화석으로 남아있죠.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이 있었기에 지금의 식물들이 존재하겠죠. 물속에 살던 식물 조상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는 아주 작았을 겁니다. 녹조 식물, 이끼, 고사리 순으로 점점 커졌죠.
1: 저렇게 섬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위 위에 있는 이끼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초록색 양탄자가 덮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점점 육지로 나와서 처음엔 아주 작았다가 아주 커져서 저렇게 덮고 있지만 최초에 아주 작았던 모습을 계속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0: 식물학자는 다시 처음에 탔던 작은 배로 갈아탑니다. 보길도 앞에 작은 섬, 예작도로 가라는 거죠. 예작도는 10여 가구가 사는 아주 작고 예쁜 섬인데요. 보길도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날씨가 맑아도 바람이 거세면 파도가 세, 배가 뜰 수 없다고 합니다. 늦여름 날씨가 변덕스러워 선장님이 서둘러 배를 모는데요. 저 앞에 예작도 선착장이 보입니다.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왔죠. 예작도엔 정기 배편이 없어 개인적으로 배를 빌려야만 올 수 있는데요.
1: 감사해요. 네.
0: 선장님의 도움으로 예작도에 도착한 식물학자. 그런데 무슨 볼일이 있어 평소 오기 힘든 이 섬을 굳이 방문한 걸까요? 예작도는 1830년경 김해 김씨

0: 밀림처럼 풀이 무성한데요.
1: 이거예요?
2: 네.
0: 죽어서 기둥만 남은 회색빛 고모. 한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예작도 감탕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감탕나무였는데요. 주민들이 바다와 섬의 수호신으로 모시던 나무는 10여 년 전 태풍을 맞고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고 하죠.
2: 10년 정도까지는 살아 있었거든요.
1: 올라가서 좀 더 네, 볼까요?
2: 그 길이 얇을수록.
1: 조심하세요. 이게 감탕나무인 거죠?
2: 네네.
1: 여기가 지금 하늘이 뚫려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다 덮었을 것 같은데요.
2: 이쪽이 아니 우산 모양으로 안 보이죠. 그늘에 시원했죠. 이게 저희 마을에 당제를 모신 것이에요. 저 위에는 또 소나무가 할아버지 당이라고 약간 둘레가 한 5m? 여기는 약간 300년 됐는데 이제 작은 할머니 당이라고.
1: 할머니 나무?
2: 네. 네.
1: 그러면은 왜 감탕나무가 할머니고 저기 곰소리 할아버지예요?
2: 아무래도 이제 위에다 보니까 소나무는 또 수령이 오래됐고요.
1: 아, 더 오래됐고.
2: 네. 그런데 거기도 또 소나무 재생 그 병이 와가지고 그것도 고사하고 이것도 같이 또 고사한 거죠.
0: 나무는 죽어서도 쉽게 부패하지 않고 위엄 있게 형체를 지키는데요. 주민들이 부부로 모시던 나무가 함께 죽어 숲은

0: 이거 끊어서 드세요.
1: 네.
0: 아, 고사리를 우리가 흔히 양치 식물 종류들을 전부 다 고사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고사리라고 하는 딱 한 종이 있는 거죠.
1: 이거
0: 봄에 이렇게 지금 고사리 손 있는데 지금은 안 먹죠.
1: 네, 지금은 안 먹고요.
0: 네, 아주 조그맣을 때 그걸 먹는 거고.
1: 네.
0: 사실 우리가 태초의 생물들이 물속에 있다가 점점 나와서 이끼류, 선태 식물이라고 하죠. 그런 식물들부터 해서 올라와서 양치 식물,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2: 광합성 생물은 바다에서 출발해 육지로 올라왔죠. 잘 적응

0: 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식물이 최초로 관다발을 만들었고, 관다발이라고 한다면 줄기 속에 이렇게 물과 양분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주 획기적으로 눈에 띄는 식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선택식물도 그렇지만 초기 식물들은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쿡소니아도 관다발은 있지만 뿌리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기 화석에도 보이지만 끝에 포자가 동그랗게 달려 있는 것은 보이네요. 아주 단순한 구조지만 되게 매력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1: 화석들은 식물 진화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녹조 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 육상 식물이 됩니다. 이끼류가 등장하고 이어서 쿡소니아 같은 양치 식물이 나타난 거죠.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 식물에서 나무 같은 거대한 식물이 출현하게 된 건데요.
0: 여기 양치식물 표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아까 본 쿡소니아처럼 가까운 식물들이에요. 초기 식물들인 거죠. 여기 이렇게 잎들이 생생히 남아 있는 것이 아주 신기합니다.

0: 선조들의 고향 바다에 비해 건조하고 척박한 육지의 환경. 대신 식물들은 땅 위에서 본격적으로 햇빛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바닷속보다 훨씬 왕성하게 광합성을 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 거죠.
1: 까마귀 쪽나무네요. 이 숲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나무입니다. 저랑은 아주 인연이 깊은 나무인데요. 농나무과 식물이고요. 이 식물도 아주 반짝거리는 도톰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인연이 깊은 이유는 이 나무를 그리는데 아주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숲꽃과 암꽃이 따로 피는 나무이기 때문에

0: 이작도에서는 완전히 죽어서 기둥만 남아 있었는데 여기 나란히 같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1: 물 밖으로 나온 식물은 이전엔 상상도 못할 거대한 크기로 진화하는데요. 꼿꼿이 서 있는 이 지구의 살아있는 녹색 발전소가 경이롭죠.
0: 연이 있습니다. 감탕나무의 학명을 툰베리가 지었고요. 그리고 곰솔의 학명은 파이너스 툰베리입니다. 그러니까 툰베리를 기념하는 이름인 거죠.
1: 툰베리는 18세기 말 극동의 식물을 연구한 학자죠.
0: 이렇게 한 섬에는 살아있고 한 섬에는 죽어있는 감탕나무와 곰솔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나무를 찾으러 보길도로 가게 되는데요. 이 여정은 점점 식물에서 인간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0: 나니까.
1: 그럼 저쪽에도 다 황칠나무인데 어린 나무들은 상처가 없네요, 확실히.
0: 예,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심으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심고 채취하고 그랬죠.
2: 다 채취한 황칠을 보니 작품에 어떻게 칠하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원장님의 작업장에 가봤습니다.
1: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으셨군요.
0: 예. 방금 그 황칠을 채취해가지고 도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칠했습니다.
1: 혹시 이게 황칠 묻은 자리예요?
0: 예, 예. 황칠.
1: 아, 색깔이
0: 작업하면서.
1: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0: 예. 예, 이거는 바로 스님들이 식사하는 밥그릇이죠.
1: 귀엽네요.
0: 예, 관세보살. 이 나무가 농나무예요.
1: 농나무.
0: 예, 옛날에 이제 귀신 쫓아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1: 아, 그래요?
0: 예.
2: 완도 수목원에서 만났던 향기로운 농나무 기억하시나요?
1: 이거는 너무 다른
0: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1: 네.
0: 그 황칠을 칠했더니 네. 빛이 이렇게 좋아요.
1: 아, 색이 진짜 좋아요.
0: 네.
1: 그 황금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주 레몬 색깔 같은 그런 색이 아니라 좀 따뜻한 황금색인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이 황금색이 빛에 따라서 농도가 어둡고 밝고 빛나고 안 빛나고 그래요. 그 한문으로 보면은 빛광, 빛나는 빛이 있고 빛날 휘, 받아들이면서 발산하는
1: 네.
0: 빛이 있죠. 그 네. 차이로 보면 돼요.
1: 그럼 이건 휘인가요?
0: 휘 쪽으로 봐야죠. 감춰진 빛이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2: 황칠나무의 은은한 핏빛은 전복의 빛처럼 투명한데요. 보살상의 재질인 농나무 고유의 진한 색을 짙은 농도로 드러내기도 하죠. 반면에 느티나무로 만든 바루는 느티나무 특유의 밝은 색이 황칠의 농도를 더 환하게 만듭니다. 황칠문화연구원의 농장과 작업장에서 다시 떠올리게 된 식물의 피. 식물학자는 인공적으로 재배한 황칠나무가 아닌 자연 상태의 오래된 황칠나무가 보고 싶어졌는데요. 독일도 정자리에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천연기념물 황칠나무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나무는 정자리 해변, 아담한 마을의 뒷동산에 있었는데요. 한낮에도 어두운 터널 같은 숲을 지나야 만날 수 있죠. 해가 서서히 저가며 숲의 빛깔은 아침과 달라졌는데요. 진한 녹색은 검푸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한 200여 미터를 걸어갔습니다.
1: 와, 잘 보호해놨네.
2: 숲의 한쪽이 어두운 무대 한가운데 조명을 비춘 것처럼 환한데요. 무대의 주인공은 나무입니다. 크고 굵은 기둥에서 수갈래로 뻗어나간 가지들, 셀 수 없이 무성한 잎사귀들,

0: 300년 전 이곳에 잠시 들른 한 조선시대 정치가도 기암괴석에 감탄했을 테죠.
1: 윤선도의 정적 송시열이 남긴 시문이라고 합니다. 보길도에 두 사람의 흔적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0: 83 늙은 몸이 멀고 찬 바다 한가운데에 있구나. 송시열은 조선 후기 효종과 숙종 때 전국을 좌지우지하던 정치가이자 학자인데요. 말년에 제주도로 유배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보길도에 잠시 들렀다고 하죠. 그때 이 바위면에 시를 새겼다고 합니다. 자신을 쫓아낸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한 감정이 담겨 있는데요. 송시열은 보길도에 은거했던 윤선도와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윤선도는 남인, 송시열은 서인으로 당파가 달랐는데요. 남인과 서인은 서로 목숨을 건 투쟁을 벌였죠. 식물이나 동물의 수많은 개별종들은 자연계 안에서 계통을 이루며 협력과 투쟁의 장을 펼치는데요. 동물의 하나인 우리 인간의 협력과 투쟁은 사회와 문화 전반에 다양한 산물을 낳기도 했습니다. 의식주 등 실생활 영역과 과학기술 또는 법과 제도, 그리고 학문과 예술, 종교 같은 정신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물과 생각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경쟁하며 변화하고 살아남거나 도태되는데요. 이것도 진화의 한 단면일까요?
1: 윤선도의 공간인 보길도에서 송시열의 시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멀리 섬에도 여러 식물들이 같이

여정을 따라간 답사.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경이로운 생명의 물을 보며 식물의 진화, 식물학자는 간신히 막배를 잡아타고 다시 바다 건너 해남으로 향합니다. 멀리 땅끝이 보이는데요. 바다에서 탄생한 식물이 육지로 올라온 여정을 따라간 답사.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경이로운 생명의 물을 보며

가끔은 제가 너무 아파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눈 뜨면 빨리 가서 하던 작업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하나의 또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가 최지현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거를 솔직히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 국악도 가요 못지않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통제불능이었대요. 너무 말괄량이라서 엄마가 저를 집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신발을 높은 곳에다 다 올려놨는데 여자라고 발바닥에 뭐가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그림이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세자매 이야기 시리즈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한 그림이에요. 이때가 지금 1988년도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항상 저희 고모네나 이렇게 명절에 어디를 갈 때 보면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그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재밌는 또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아 명절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100호 사이즈거든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아마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있다. 또 그냥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고양이의 특징은 파란 고양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 아바타라고, 아바타에서 영화 주인공이 처음에 그 파란 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은 같이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아,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마음은 같이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아,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양이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고양이를 파란 고양이로 나의 아바타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작품을

그러니까 내일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 해놓자. 그러면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미리 좀더 해놓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또 늘어나고 그 일이 늘어난 만큼 또 그걸로 인해서 아, 그래, 뭔가를 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욕심을 또

0: 있어서 1시간 그릴 거를 2시간 그릴 수 있는 체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날개뼈 팔꿈치 그 다음에 쭉 당긴 것까지 그렇게 해서 루팅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항 주는 거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팔꿈치 방향 좋아요. 천천히 놓고 그대로 넷. 그렇지. 천천히 놓고 마무리 휴식. 힘들죠?
0: 남들은 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막 고무줄 갖다가 깨짝깨짝거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 고무줄을 5cm 당기는데 다른 1시간을 이렇게 하고 갔을 때그 체력 소모가 제가 한 거의 한 4, 5일 정도 움직이는 양의 체력을 다 쓰고 가는 것 같아요.
1: 그대로 당기면서 그렇죠. 하나. 항상 날개뼈 먼저 움직이면서 호흡 마시고 그대로 호흡. 날개뼈를 접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조금 버거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도 하시고, 근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더 활동적이셔가지고, 힘이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라고 조금, 네, 생각이 듭니다.
2: 둘, 셋, 넷, 일곱.

0: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또 흔쾌히 이렇게 또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 벌써 횟수로 이렇게 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볼펜을 조금 더 꽉꽉 눌러서 해.
1: 응.
0: 힘 조금 더 줘서.
1: 응.
0: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털 이렇게 약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끝은 이렇게 좀 스치듯이. 이거는 이따가 추가로 더 넣어도 괜찮아. 이제 우리 채색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따 숫자일 거야? 아니면 큐빅으로 붙일 거야? 큐빅. 무조건 다 큐빅이야. 이제 채색 시작하면서 모자른 선들은 그 위에다 네임펜으로 또 덧칠해도 괜찮아.

0: 제가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도 넣어줬어요.
1: 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별을 만들었어요.
2: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완성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1: 기분이 좋아요.
3: 지금 가까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을 아, 이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해서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또 그거를 또 배우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조금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제가 잠들기 전 이렇게 누웠을 때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식 개선 수업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4: 아,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의 전체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체 대상 동양화 부분 작품 제목은 진흙이라는 세상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난 나의 최지연님입니다. 이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1: 저렇게 올려놔.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한 바람 소리와 물 소리처럼 우리의 고유한 악기 중에도 자연의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습니다. 깊은 음색으로 천년의 소리를 이어온 관악기 대금인데요. 대금의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같아서 좋습니다. 손을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마스야사나와 숙타비라사나입니다. 마스야사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특히 가슴과 폐의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에 힘을 조절해 주세요. 가슴을 밀어낸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팔을 바깥으로 빼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마스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짚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로 또는 허벅지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봅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놓으시면서 등을 대고 눕고 팔꿈치를 밀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혹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시선은 코를 보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두 번만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팔꿈치로 밀면서 정수리를 돌아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숙타비라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숙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스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0: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1: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산화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발 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 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 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 행사와 초청 공연까지 18일부터 4흘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축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3: 황주군동군이 어디 매뇨 공연이 와요.
2: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5: 울었어요. 오.
6: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2: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7: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8: 사랑해요.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